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月月吃龙姐康月修对连接总算成就婚呀几顿撒胸短裤马绿吧顿顿好奇七七念了三九娘家三个连接跟康总香辣三九娘家连接学军营天地三九九农队做呢
2: Yaka Tsere Laza Shagi Tsoche Tang, Kang Nige Yuanshi Tsoche, Jungo Tsere Tunso He, Jiang Timo Tsoche, Tin Jiji Bachi, Beijing the Gunso Sheba Tong, Xi Jinping He, Songshe Gachin Nunhua, Li Changi Zoshun Nunhua, Zhao Le Ji Tong, Wang Hu Nin,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中央
2: 跟七八龙城里空，我跟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成了，俺们龙兄弟拉不成了。中央慢慢跟七八龙城里空，我跟了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成了，俺们龙兄弟拉不成了。
3: 吉普的三兄弟跟马里巴，
4: 人都我给切记命了。
5: 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 비 담바바 조정 나오 이걸
2: 시진핑 지름 리톤 셰탑 고르지 남실 개친 소중 올고티브지 바 반점시 비고르
5: 중국 산처 탄초지 통제 휴비 아제 용 팀 초침지 총총 진 초통니 바 공초시 바 등 차치 초침 라식디 담접시 바 마스브 등 중앙거 차피니 시처 송화나 이걸 등
2: 잠는 환주르 장스티 년시시 바 찹접시 비고르 소연
5: 시엠라 통디 삼지르즈 능돈시 차남라 산초농
2: 너가리 콘디 베베니츠레 제급 산르 럭셀 샤르기 추친 등 중고 산르 근거 연시 추친 등 년이바 중고 조진 근거 연시 추친 등 조별바 중고 산르 럭셀 등 추제 영 팀의 추친 등 직직밥지 치유젤니 정하 두르 매멍 추긍제 머럭 잡지는 공소시바리데 중고 중앙급지 집수지 제급 지주시 중앙의 먹을지 주시 시진핑 초친 라시가는 니 제급지 침투 찬르 럭셀 샤르가 통관소 러브 샤르갑 전능와 마슬 송실 개체능 유데 공기 로르가 전진 전국 중앙이 될겁네 찬슬 제급 도친 즉중시 빙거스 잉거줄 될겁 그래데 니버드 로지지 고르급 담진 등 디릅진 잔송서와 처선 도비 찬슬 랑츠가랑 뚜라 근딤 죽서 통화 주시디 니스통 손가 돌레급에 찬슬 제급 도친 즉중시 비 먹을 주서 로프탄 젊잉강 던출시 바등 찬슬 럭서도 럭디니 중국 남비 등급 전란 덕줄등 니틀 단득제기 시 나토나가 유데 리창기 축친의 소중한 와등 저러지 등 왕후니 차치 리시지 축친라 식바 딘쉐샹기 셔급조비 담비보 독장나 유데 나주 제출제 등 걸마 섬제 유토 축친 고츠바 등 초라 용제 말남 열릉니 개성톤비 제르릉 유데 딘쉐샹기 니스통 년가루 롱쿠르제 제급 찬릭 럭셀 샤르기 쿠르제 중공 중앙 등 제스 직접 강극 담비보 독장 나와리에데 자구 동다 적바 등더니 시진핑기 등토 니스통 년가루 롱쿠르제 제급제 침투 찬릭 럭셀 샤르가 토비 중국 찬릭 강 니컴 심직 소의 원시 전리权 등 중국 로그들 찬설 조급비 심직 소 집지비 원시 본더라 정득 등 릉치르 자나와 등 조슨 콜비 콩니 등 시그더나 니 딤르시유데 디르지 시진핑 수고 등등 제급 중국 철비 침투 샤르감 토키 톰칸 콩니 등 산데 제급 랑슝 찬릭 샤르가 등 제급 럭셀 서투 샤르가 제급 찬릭 럭셀 예르툰 샤르가 중화 마멍 쳔튼 제급 제 제치 찬릭 럭셀 냠립 샤르가 지 톰칸 젠티 마라 럭셀 쩨낭 유데 니스퉁 니르마 루롱코르제 제급 찬릭 럭셀 샤르기 능 춘 남정 니브장 앞정 앞제 등 산셀 럭징 퀴젠 제치 샌듬 시오 바등 디능 제급 제 침투 찬릭 럭셀 샤르가 톰칸 니 등 제급 랑슝 찬릭 샤르가 앞정 앞지 요 바티 디 툴럽 샤르가는 바당 부흐슴 등 샤르가는 바니 바집 제 쳄젤 요 바 제급 럭셀 럭서 투집 샤르가 앞정 앞질 요 바티 디 툴럽 샤르가는 바당 부흐슴 등 샤르가는 바니 바 앞정 안가 요 바 제급 찬릭 럭셀 리아툰 제 샤르가 앞자당 급제 곱질 요 바티 디 툴라 먹슬은 비 샤르가 씀 등 샤르가는 바당 부흐지 씀 샤르가는 바니 바 앞자당 씀치 속슴 지 요데 시르제 제 릭팀 키파르 걸라 중화 매멍 쳔튼 제 급제 제피 찬릭 럭셀 냠리 샤르가 프탈 요 바레데 조슴 콜비 담우 데브리 촐 시진핑 기 송실 개천능 유데 공기 등거 조진 조비 반족선은 등 중앙기 찬슬럭 서도데 등럽진 즉튼진 문서도비 내부 도적니 찬슬 제급 도친 즉튼진 차르제 여름 담비 고니 고바등 서도라티니 공필라르 근디 동비인 탑지 럭림타르 제르 근디 럭당 섭등와 찬슬 릭술르 버지 춘 용니 흑당 섭등와 찬슬 우샤적라 로르지 릉진제 점지 토바등 로르지 릉진제 폰지 용버르 근디 등요 바레데 릉진데 닐 고라셔부 찬슬능 신관 등 릭진 범관니 Xartu Xuankuan dang Nechil Xuankuan dang Jogumnyar Njirjin Yubi. Xartu Nipa Cheren Rom Jokhi Che Yekib Che Trikhik dang Jirmi Yen Shibdan Nang Yudi. Xi Jinping Gi, Rirkur Xarvi Cansil Xarjie dang Tunlin Ponjir Ji, Mirik Che Tunjie dang Chua Che Dang dang Zamlang Gongpi Che Nam Baran Jirduk Tangsab dang Yudi. Nga Tsi Yig Nibu Xarwa dang Langsha Xarwa dang Cambar Shui Ba dang Shui Tabar Ngali Nidan Chua Di, Rangje Che Cansil Gongpi Chua Ni Bi Gna Tun Takchula Dantik Shui Ba Ji Ji, Cansil Shashar Korche Tung Chungyanga Kodri Kag Tonchul Shashar Nihik Yogi Tamzin Yagpo Shargi Si Nantong Nang Yudu. Xi Jinping Gi, Cansil Xartul Malak Chanchin Gagru Nipa Cherib Tungni, Jekibji Xartul Malak Fche Yungje Pani Cherib Tunggi, Kav Shukbab Zhe Yen Tabji Chetun Tanchung Si Ni, Ngarli Lakbigu Ni Cansil Jin Tabji Chango Tung, Sajib Shi Tab, Lingan Gaichin, Cansil Shimji Gertovhi, Tongkong Lirtig, Sakung Xartul Sukhtai Che Xikjirin Chankul Che Khi Cherik Tunggi. Jekib Che Cansil Xartul Lengen Gai Chin Kuo Jig Tung Rigenzig Lakhtar Rigsulun Tisang Tung Wa Tung. Cansil Shimjik Mengzi Char Chin Rangdag Gansung Che Khi Cherik Tunggi Ba. Jekib Che Tabji Cansil Topkhi Che Shini Ngigni Tung Golba Likhsar Tung Ni Lengen Thamjur Tung Tungkung Nyamchu De. Rgimtsin Xabri Che Lash Gendek Tunggi. Rinpa Kek Cansil Leitun Lak Xikjir Jin Chankul Tung Zabtun She Bir Khirnun Jab Di. Zhongyang dang Sanim Tengjur dang Sakung Nyamgil je Lamlik ko Jiga Chakpar Shwegi Shibdan nang yudu. Xi Jinping gi Cansilig Sartu dang Tunlig Sartu Nyamriig Tangsab Sha Jirig Gendib dang ni. Cansilim Jugnir ngang Ringyul Tunjin Nekhis Jirwi Lamuk To gi. Cansilig Sartu Shwe gabi Nirkyul je Shukhtun Bertun Yungur Sheba dang. Tunlig Sartu Shwe gabi Canrig dang Tanbiig Natun Dung gi. Jekib je Lagzal Bojir Malag Zigchung la Khirnun Jab di. Namang Janji Nirkyul Namba dang. Chetsam towi tunli chetsuk chenni, rangtin shimjig sarpi che lakshil tunzi chabdil wifchul tang rimjig rimpur la shkandik tunggi. Hibshi tunggang songchung lamlik tisang tak tunggi. Cansil lakshartu tang camtun yungwi cansil ngasi rikjian zagi si nantun nang yudu. Xi Jinping gi, canrik gim yungjir nag zhuna latak yubi, canrik tang lopsum tenjur mar nag sorchung lamsul lakshab tangni. Pashchung zhuna cansil khirdin mar nag sorchung khikchim shegi. Cansil shimjig mar nara jabchur shekhi cherib dangni, shkangil rngi thakchul sheruk shidi. Kungtso lorzi jigrim ji leitun lap zun shib dang, libde semde libde bji yung dang jiggi. Zhun lochung gar gabshuk chachi dang, cansil shang cad, tsorti nipab ji ngugdun dang, sorchung shajir tornam shidi. Cansil ji mungunbi nipar dambi zhun lochung ngali mangwa, cansil shajig nang shig jib longgik shegi shibdan nang yud. Xi Jinping gi, Cansil Xartu je Manjuk Pani Cherib Dangni, Manjuk Zichun Cherib Dongwa Dang, Pani Cherib Dongwa Xikjir Yungwa Shegi, Zhongyang Norsil ji Cansil Zhongyalar Gubsha Dang Dodam Vepchula Rik Sulan Tizang Dak Dongwa Dang, Cansil Lingan Gaijin La, Zhongyang Dang Sani ji Marngal Dangni, Nyam Dang Gan Karwi Rik Sun Zikpa Dang Tizang Dak Dongwa Gi, Cansil Nchar ji Dodam La Lekchiv Sheba Dang, Cansil Namchung La Starkil Shibshir Dang Panjik Shaihu Shekhi Cherib Dongwa Gi, Keli ji shimjig sarpil la marngil njog hi cheritung jir chetun dang, jitsuk jir tovki ngali mangwaar kathung si ni, cansil sartu la jabchur shegi si nantung nang yud. Xi Jinping gi, cansil dangjog jir jih tangsabdab dang ni, cansil dangjog gondum yigba yigpo cho gi, namchang shibshe dang, rigji shayhu, hirdan marni dangjog jay chang mi sartu nipa dang, bi cad, panri, lakshi jir jir shukhtun hikchir tong gi, Kuanab zhe mepar zo zhe jemchuk sa tongwa dang, canrik dang lopsu lirik zhe guomang jirchung jemtilag tangsab da tonggi. Canrik kwejan zhe nyangtub darpil khichin tongwa dang, canrik shimjik yehtun zikchung la khunun jabdi, suibzang juibzang ga canshim yongkam togi shibdan nang yud. Xi Jinping gi, cansil machi dang udenjig jirchung la khunun jabdi, cansil yartun dang udenjig chunzin taba, mamang la pandif chun tabab zhi la shkandik tonggi. 实际蓝绿等加成成熟了，集中采集进提倡的动画等学门体系等腾出年纪及这个等蓝素人提倡的动力，做那加工及煤气采集等则成了卡萨嘴巴等参照了电极及年刻的新技术大学等大学采领混的采集蓝恰机械和其他动力，过了日部参照集中能等三十八等中共多次等中国籍及加强硬执政等我主席给些难度能有的。习近平以人家及参政下一个研究计划的人培训中及了跟地同为了等用等接触用及他们同白中学给人格等的等使用给参政雷顿的年里理论改进的比较的应得被使用心理台湾这个把等六零台湾等担保动年等也能实践就把这些图呢盘踞十万金钱每本同不学给中国参政更等中国组成更给也用着参政雷力格兰腾着及历史古塞尔参政六三级卡数空的接不住的黄二千并咱们个参政个杨三泽给中国参政腾促进出席不三度的金钟学霸等你可有给参政雷顿不得相当学霸三度进培训了跟地动物的相当学霸我们用着参政向参政托了动物的相当学霸等等四种给参政等腾比他不经过不得相当学霸继续给西方能有的这个习近平给抗议及原始呢等等慢慢接不把隐蔽层面参与了集体等百种方面学的参赛及等着了三句等连根改进可话我用的黑灯马上所中学吧参与可以比两个都乐得继续比他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지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자신지 외 롱티 심볼링게 캄스 다들링게니 구초 르얀춘니 생구초 벨리센디니 주얼롱치 닌틴지 겜리쿵 회게 롱틴토 구지 수비 미리 양예 시비 리젤리체지 아니 리첸초 겸바 참주이 다 장매 킨세지 탈로니 벨리아 시외 징주다니 롱 뚜주 튀엉어 코웨 로지라 초벼 작람 샤르동 톰니 롱 니슈 코웨 루규기 진 참이부터 중국 공전당 운니니 롱 갸타 주민아이 예상 족된기 로시지 장저 게타 주민아이 뚜규기 렘부 땅타기 티튠제 유랑 밀로 뚜주 튀엉어이 비봉기 렘짐추 강종 사토 튜도 로주차나 롱 동기 총규더부 미유기 오차되유 시장티리 칭아 루시랑네 당라 뷰시브디 니동 게미 니즈 추르 페랑교 종기 듄지 루시에 젠두나 슈베 귤코 니엠부 티다담니 럽치 튜잡리아 뚜루 뷰규이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hi yi
0: thiring ki ling shi
1: thiring ki ling shi
2: ニメズベセンロレンゲ、コンカムサ、レンゲネセンゴツベレゼンディ、中央龍地忍地基局里空、普及龍天気、提林基林西西北レゼンジ、クバリゼゾジョシュゲレンジ文旅員了。クモバサナムヒ。ローナムレンゲ、タディンギ提林基林西里ゼナロラ、タニジャ、朝外托呢、トグル千布南西、密集員、タコナに、查查吉里、查查斯对别吉レンゲが起到故事。李耀德学的赢了。他可能重庆呢，
3: 漂亮呀，是吧？
4: 学长，
2: 垃圾烂锅肉带去。
3: 嗯，
2: 都是酒店了呀，他就把人忙不来。你学过呀？怎么着的？朝外定了呀？过节的，民生老去怎么着的啦？疙瘩，军呀，天天姐姐偷抖音呢，怎么着的啦？疙瘩，吃年冬还是去淘去？
3: 嗯，
2: 你提供了的，漂亮种种的，你如果是那天的理工的。다 유고를 열어봐.
3: 그뒤
2: 동의에게 치해도 있나? 아니 즉 차가 조회하게 제시된데 소유도 가라.
3: 주장.
2: 다 대다 닥다 튠지해로와 아니 차가 뒤 라야 어디 뒤 거르기 내주뒤 있나? 다 내주뒤 랭기에게다 초망군에 퇴유기래로와라. 쓰이유기래. 다 이내 뒤는 중 십점 쉬부 있나? 다 뒤야 더워 콩매로와 더워 초비 최뒤기 님들 있나? 표랑교종 직내 유고 리공기 다 제유기 유고려야 꾸디 동야기 익저시 점도와라 다 대난로라이나 대 차가조야대 림바카시에지 소여샤 다디야 표기 다르바 직내 유고기 태기 제유기 아니 점자 팀제 빼제 다 들어가다 치숨주 연 토바이나 고르 치지기 차가조야다 칭업주 연 토바이나 고르 치니기 차가조야 치야 연 토바이나 고르 치숨기 드네 칭업제 연 토바라와 가다 칭업제 연 톱제 아니 즉 슈긴 침보 소야다 정말로게 롤링 제약이 그러와
3: 시장
2: 내주딘데 차바 있나 아니 즉 커도고라 곰 칭업주 탐배 세시 체제 아니 제가 된데 저기 있다 칭업제 연기 내주디에 대 대공기 지보기 섹세 와 다 지보를 차샤비 내래 유고디 급디디 섹세 딕 베디게다 취제 아니 지보게 산동 지보게 로와다 아 유고디 게다 좀 시부 차브르바 오다 티난다게 아니 게다 소토부 이나 아니 오다 티마지글 고르팅업 주의 차가 주기 예스 오딘 저기 캡자데 베베 제라 이나 아니 콘도 슈베다 로바
3: 중진기
2: 리아데라 고란게 이내네 고란 대코네다 게다 독스 유브딘 제도 말라 차바간라 아니 소소랑 이게 딘데 차비아딘 데 차조디 초블람 란제 오딘 제 체제 아니 미 쳔바 도고로 저 토바르치에 어딘데 얘기 찾아든데지 아니 아 다 고급딘데지 코란 게 통두 임부 있나 아니 중진내로 와
3: 다
2: 중진기 중중내야 친제 코란 게 빠르티 나로라 빠르티 까만 이슈 전이 학습이 도와라 데 나로라 코란 게 규림 강으로 빨리 체도와 중진내 독승아 표라 존예 이스 아니가 라지 랑고 대제 존예 이스로 와 딘데스 제제니 답바 라지 랑고 다녀 망고지래야 체기도와 nga phyo la to ga yi tao xi zang la sa ka to gro din de shu de zang ba ani mi mang wu ji ge hang san to ji ha phyo la e la sa e ji hang san gro ba mi din de che je ani gu du de ya tan de ka lo ba ti ro ba ko na ji to ge do wa ko nang ge to du wo yin ji ma de lex de te zum chi ge do de le da yin le ju de ya ke le ke lang cha je da ri wa ji de do wa 말하다 칼로와 로고지 고레스 딘레지도 있나 군이 파제 조제 로고지 제체제 고나주 숨부 염도 중직내 튼도와 튼제니 지금 람발아야 따르바 제종 이내제 따도바 파리키 캡서 여버던조 믹세기 서지던조 간고로 파르렌제다 규림던조 가만히 슈제니 얘기 나올라야 지 독도치 튼제니 강가디 나올로 루도와라
3: 따다제라 리오더기 nyendu langbe ge da lamthi ti la debe na zidun ne chi jang zu ge lam sumji ge yu jie ni cho nubla pe jo jir ba la
2: je la je da ji sumji ge shu ya de da zur ba jong chi ne ni pen jong la ya zu pe nye ge hak ba tu mo zha su su dan jie zhong nian mang bu ji ge da jong ju chi se mi yu ge su zuo ji le zi jie su su me zi ji ge ba da ding zhe che jie ni ni ma 망보 종교 능기 능기라 스르네 제야 주용 거여로 봐. 다 딘데스 주제 코랑게레 다레 리어데라다 코나즈 숨비 이네레 다 스르네 제제 쇼 누블라 제클리 클리레야 주도와라. 다 주디 좀 봐 스르한게 주도발레다. 지라 야부 싶어 충송하라. 다 지 스르한게 도바 망치와다 쇼 눕눕 눕레뒤이나 아 뷰레기 쓰고 그러봐. 칭레기 쓰고 딘데 망보도 가 돈졸레뒤 좀 봐. 아니 롱바 텐즈 망조게레 코랑 용기 유바하고 코란다 베리치야다 아 코란라야 림보메괴바 정강코든치야다 칼라제야다르바 아니 코란게레 롱바텐조야 즉 대공내다 규륜 칼라간섬지 총제 아니 즉 치다치야다 딘디스 지도 임바 있나 가르조로 슈킨 침부 덴베 차라 차제르와 창물로게 도나 침부 십어 난송라다 다디네야 스드원 기규도반의 주난제 아니 참도
3: 참도
2: 뭐로 봐 참도 종기에게 다 그래도 봐 야 좀 망부지 내기로 봐 돈조 제대 주고 야 용제 아니 공부 그래야 내 봐 네 아니 쭉쭉라
3: 하사
2: 소 하사 내기도 와라 다 딘데스 제제 즉 니마 돔제 뒤 봐 뭐도 쇼제 용제 아니 타를 하사 내도 임바 있나 표기다 제요기 년조 이내제 리내 유고게
3: 내고 이내제
2: 코나도 상물하게 도난난제 코로나야 지리슈야다 알아봐 지라치야 딘데 시부난송하라
3: 슈장 타장시 단년동티 대백이 규림출레이는 앵원의 차시안에다 박자섭슈디 콘주 다앙주 칼로와체 리아오더 쿠란 시즈코나수 숨 만에 용디스마 탕통마르 앙주 팔미 고마신 바라봐 다슈고 타살라 단님의 듀기
2: 규림나로라
3: 파주 10제 탕통마르 앙주 칼로와 코나니 차시안에레 모자 민부인바 아직 근데 모자 민부를 세계제레 오늘 근데 남바스 동안 엔텐데 다슈고 지들 하살레듀다 라바도 람파르이나 콘츠 칼리칼리 십십십 용두선 바파즈 드립차제 주고 숨가로게다 안즈 쳔라야 이네지 동안에 두글로도 바직버로지 건제 방간라 샤르초야 이네지
2: 시산
3: 규림 딘제질레 탄대앙 안즈다 지속이 초외기 근데 소로 검주디 내레 격부직다 미망제다 뉴슈 갈라 칸자 주로 바 야 딘제 쳔라 아니 소속이 초외나로라 근데 소레 드나 덴바다야 하후스 게지마 딘제지 중내랭에 지네 디니 요거게 름티 티쳔라 중백이 모살지지 섬도
2: 다다래라. 듄베 세보 시님데 고랑게다 규림기르와 년랑베 까마니 쯔니 유베 잠자테 듄베 시님데 배송하라. 배베 님 다가란라. 가다치 책동 듄게레 계송아. 아니 다 단다도 봐. 치 년동레 계도가라. 다데 당부 최시르 봐. 아니 징납제 줘르 봐. 표현 요정게 듄베르 봐. 제와 다딜레 용스베티. 답고로 계버 봐라. 다딘데 송두이나 아니 진짜 준비 챙에 님한테 리아도 코랑리 아니 표현 거 슬레브레로 봐. 딩데 송도 이나 잠자티에 배차버래. 아니 표현 조조 진에 유고 리공기 이내래 제유기 흉조기 최진비제. 봐. 수수 뉘네다. 주베 뉘기 님네 이제 잠제다. 차가 딘데 저기 세시티 수차요 봐. 다 세시티 르녜 총요 봐. 수장 딘데 지용도 임베 있나? 데라 렌제 체도 봐.
3: 수장.
2: 딘데 렌제 치도 임베 있나? 코나즈다. 흉조기 봐. 체링 견대배열에서 나타 중진기 차라리 여더이 라지 랑고 대제 지리 니동 니질 하섬 규제니 변종수 용의 니동대 차도도 깨자취도 니동대 능로라 이내래 초망부네 변종기 제종이내제 미주증내소 리바라 응원도배니 다 대다이나 변종기 진해 요구 지자기 내제 조르바 세시지 대다 튠보다 흉조기 지자 제배 차가 쭈베 십대 세시지어로봐 디다이네 튠두스 하바도 이나타 대 낭둔디게로봐 당간조 그에디 임바로봐 딘데지레시아스 다 휴장 차라리어들어 이나 고로치급주의 차가디 쭈쭈인스 캡라체도가라 다 가르시고래 뒤네 개랑바디 뉴스 튠도도 기억체도가라 딘데스체장이나 다단다 디리가자도 바직 저야딩라 이내래 표현해야 제가 이제 저기 전수진이
3: 모르시는
2: 것 같아. 다다 그야를 치러와. 지라 이제 지야 기지 그바다 튠버리지. 다 대공라 이나 년 이제 망부 랑제 동주라 조선 망부 당이야. 이제 망부 제 최다 망부 진년 총수와. 다 이내래 동주라 가르시고래 슈킨 침부 즉 산동 지보난다. 다 다르게 리어도 슈킨 잡아 이제 톰냐 좋은 괴물에도. 슈장 이제 인도 다야 즉 갑조지 교르지야로 봐. 대답이 지금 뉴디 동당대 갑조지 교르부 이내래 다대 야직 갑조 사바지다 탑시 사바지를 쓴게. 다
3: 슈장
2: 다리 리어더기 지자디라 메시 응외서 다디 초체시 된제 다디 중재디제 다리 리어더 가르쇼긴디 변종나야 유구태게 용법들이 소토비어스 그 때문에 요 말이 이내래 다 대 대김배이나 즉 변종라야 로가 교르도 예배 이거 망부지기야 심라야 즉 축질한제
3: 시자
2: 다 즉 침배 있네 삼삼 즉 중세에게 야쇼긴 소야다 단단한 로마도 부 이내래 레친 조야라야 사빈데비야 딘데기 뉴버지 중요하래 있음기도
3: 다 자자 리얼더러 제작에 자가 거로 증급주디 저거를 잡아. 다 이내래 거로 증급주디 아니 컨데스 주치야 이내 자 텔이야 체시 컨데 유미 텔이야 안주 컨데스 우리 제외기 미너스 제대로 쇼디선 봐. 공기 나베기 랜디 이내래 하장게 더 승구 테베 지르샤. 자게 골딩도 위는 리얼더이 자조 쇼다 잡조 나와디는 닝네 닝타고네 토제나 슈고 힌스 다 차조 쪽에 변종의 능력이 유거로 체딩 와도 얘기다 대신 쿠란에다 무디 줄린 새로 제종스 된데 지샤스 다 주잔 당통마라 쿠란기는 거로 친급주티를 통 친부지 제제다 무디를 대제 내가디 제빈스 다 죽도 있는데 람바르토 제종 된데 통화단 람바르토 메싱 그외기 내주 망부지 퇴용도 선바 무디다 무람 메인바라 중국송 아주 Gyurim tila ya longzhu chebeki, ane namba dinda zindu samba.
2: Gyurim di kye che chus.
3: Chingab zhulel haka duusa hola.
2: Lezi lezi.
3: Dinda zindu ane liyo doi kongi shuya che na, ta chingab zhu di ngana kongla shubeki kalwa ni yorobal. Na nye la chiji ji zhe, lama ki chisib zhu shibge di na, ane xende la pyo gu yin si song xa.
2: Lezi lezi. Ta ji chadro chidung mambu, chongjing ne lhasa pa ki nyendong tila ya gada na yore roba. Ta gada jibgyu di yin na, chadro chu, 네 대변의 터도기 미규디 말했음게 다 되네 가다 되네 소수 소소야 즉 심변난론의 유구조세 믹스지어봐 미규지 변조난론의 인배인 소수소수야 즉 유구제조 그 나딜레 조디유스 어딜라 소수 삼노딜라 가다 깨봤지 계속 종치를 유바딘데 인배인 콘조 표를야 즉 로가 초배 심지어봐 딜라 가다 깨봤지 소수 소수 심난론대야 가다 깨봤지 그랬음도 다지 다리기 리어드기 아니 뉴디 렌토버레로바 뉴디 렌토브제 이나 미망고직래야 가르시고래 응아시우도 마선나라요레 다단다 차바딩라 이내레 직탑시 좀 있나조 단제 표려야 뉴딘데 제기스기 나 전주치기 있으니 망고 퇴용고도가 당가랑 게 제베 있나 다 되니 미셴바게 렘바 통바데 렌란도 가부지오레 다 이내레 응으소소스 대냠린치도 있나 깔에 응네 침부요레 슈자 소소르니게 직 레가딘데 지 계속 고좀도 유여바 딘데 임바이나 그랑뉴르 바바다 덴자티 안탕보 그와 딜라샤제니 덴주 체바이나 야보여레 섬게도 따단다 저베딩라 직 리어더기 따다딩기 슈긴 딘데 지 쇠바딜라 야직 가르슈고레 소소소 삼로 계단만저와 나소고도가 미가시에게 셰야 제베이나 타코랑기 메시 가다테 징압결레 계제랑요레 진이동즈랑요레 다 이내레 대슈긴티 근데 요레스냐도가 다 슈긴티 차샤베이나 난주 람산 츠바치 토비아 지요 말레로와 담시 람규기르와 즉 게람숨지께 규기 아니 따도바 사가이네레 녀가이네레 돈조 체야 즉르바 돈조 시리아 저외간에 체야 돈조 즉 투충보다 도래 있나 문세 대표야 파리 유바 있나 다데 즉 고랑기 쇼기레스네 즉요레 다 이네레 망부치 람사 통통에 요 말레로와 다데 투주 칼라칸잠지 구 타과도 있나 즉 정시간에 응외에 매버잡으지레 유고와 마무지게 심나로라야 사변도 방송 뜹샤르 다데 진다 체슈디다 다리기 슈긴 체슈디레 에성구도
3: 다라시 디마제 나당 안주 지유기 편종기 유고로 쳔베 이내레 니앙 안주 갸지다 조시 참게

0: 랭게 냠람도 피우스미 아남조 레전지머 양결제요 랭게
1: 시대자고
2: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인

0: 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华民族共产党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台中央广播电
1: 키랑네 켄드베트
2: 키랑네 센드베담
1: 강종조링
2: 강종조링
3: 승리 예군 감사 다르기는 메시지 난신 빌리젠티니 중앙룽틴 인친 지급리고 표결룽틴키 강종조링 리젠힌 나니 텐들 리젠소 용바 미마야소인 드리즈나 쿠베린 예긴이람토 녀자리아 쿠베 편종 하사 륜줍종 준대샤 카르동 총즈 조린 제시파줄라타 총즈 나디니기 푼줄타 샹종 타르기글은 비토 치다르 큐신 유베고라 조린 슈비 접업디 구지시게 총즈 조린 제시파줄라니 총즈 티 조린 나니 로니슐라 잠송 강시 총즈 티란도 차르기 중시 인비 총즈 나디니기 푼줄타 총즈 티르 덴비 튕고 총즈 켄덴 튕레 타르비 유미츠 초외 쿰시 소라 균하도치 하바르토 공기 촌즈 조링기 겐시츠 망초게 니치디 레드 편신시 줍나와라 줌제 삼부터도
4: 나공감사
5: 공감상글라
4: 기나게 뭐라 만나즈디 카르동 촌즈르 바
5: 제제제라
4: 카르동 촌즈기 지용 니즈인들 디르시 모트시나라
5: 메슬로스로스라 당조 하동 촌즈 지용 니즈시지나나 다직동 그때 주차루글로라야 튼지엔 근상사드 수브레라
4: 네세
5: 전쟁근상 수배 멍시 갑래는 즉 총재 변조 돌아지다게 자진 신보 즉 니스리나 즉 망조 그두고 돌아야 대정게 즉 세고 돈숨 부숨 속고 매봐
4: 니스
5: 다직 되네 점심 점심 나래야 즉 춘용 그 지조 좋아야 예진 변조이나 가장게 간거 숙신보 야루야루 친제나 즉 지조 쓰주의 역보월이야 즉 가소라 준비 준비 준비 세제 능조 응 즉 니 돈로래이나 배제 정보들 정보를
4: 했어.
5: 배제 정보 망시월이야 가더라서는 안조. 다 직계가 쓰주 야자배 지금 민주 돌이야 이나 민주게 민주야 보이봐. 민주 민주야 보이봐. 다른 신기적인 걸로 특주 이해를 이나 즉 소에 소대인이나 지단게 뭐 강점 민주이봐. 즉게는 게는 그 소대이나 다른 신이나 즉 불합자 돌이나 직계가 건조소 숙진이봐. 지금 가서라다 지금 람부구 즉 로숨 론의 부족한 내체제나 다시 마통 받은 날에나 제가 그것도 손 침부터 내요 봐 당에마다 다 봐도 나는 남살라월에 침부터 못 되고 힘봐 다들 야 가더라서는 나 지금 만졸랑 가운데 지나는 흉남 시아돈 지금 나름 딱 간내 갈아야나 당에마나 만주지 가돈 총준에 산도 고추나 난갈 또 제사야 그거 몰라 속고 즉 주주 중인 조슈라 주 중인 날에야 산줘 봐 타다다 카드라스나나 주즈니다 숭급할이야 늘살레드바 디지그는 흉름 야보 지 흉름 님나름 투투바 지 다가난 시게 도간 토니 능이마이나 지 가소라다 지 도스 직도 있는데 직도나 내 지 강배 된자 여보 매바 지 사바 마부 지 차볼라 소바 지 강배 점심 여보 매발라 소바 텐데 내주 망고임발라 다주 니도 추글로네 지제나 지 의교 사백이나 지 도간 규조 텐데 통제이나 지단신나 톡스니가 공부 마유 지당게 자자자던 바 톡스니 세대바 다 톡스니가는 직제 다가난 시가 사규 통규 공규 차자에는 푸슴서 보여봐 다 거라직 준도도 마서는 숙진친 바 안 다가난 시기는 로토레는 다 니돈 신의 세장은 존노 초수구이나 촌용레는 로그는 직 렉트브 심바데 자자자신 바 직 로구이나 직 신도 직 구게 직 구교글 미자이나 레트바바이나 로샤르돈 돈투바 나든데 좀 그래라 다 되나래나 카드라스나 로그제기 얍제이나 지단 부숨 속고 이유가 다 거라 로그 고고 시샤기나 네마즐레 레전 답지글 레주 추르친 바 다 거라 징마 미더블 덴제는 레가 추와 두고 다 등서 로를 된다 덴제 제춘도 있나 네마는 님의 진고산에 등서 로그 토나 추주지 덴나는 차도 발레가 어 덴데 차도 그래라 다 거라 즉 가소라다 촌습칼이나 즉 yagaga sikyon siju dana yanda wata lidun shijin pinga ina jik sondur rabda rinbada tajik turab sabay dungu kyejun dunba jizo rungluga labjian taja tumbu dungja ina mangzo kyun yunla ina shingro mangzo la khacho je anzo jik kasura tajik zaygu dusum tola ina jidangshin ina simdre medungu suray jikanga chadubirla da dina la ya khadirasin ina tungju mesa ina tungju tiya daga nashin gina jik ta kimzaam marungu rin gula ina ngima

0: 아니 지 무슨 즉 손들 손음 주고에 걸리나 지금 저다 야를 된자 내가 된자 소리 봐라 다들 내가 들어서는 내가 쓰주 양 양탁배 원래는 가드라스는 나 주지 주더블 된자는 제가 가서 요 부대 요에 명시 원래는 다 다진다는 다전의 심지를 간직 때 마고베 토니는 즉 주고 즉 김자 치중 매래는 소소 주고 차장 신뢰자 통주여 봐 다다가나 신는 나 가드라스는 다 즉 시외 시외 변나리는 즉 냠데 칸드레네 주기바 심드 냠레 칸 주기바 다가나 신게 나지 가소라 플레이나 냠데 투몬 벤조기나 지 냠데 마간트데기나 집에 녀제이나 포마단샤 버튼레나 사신이나 데유바 다 지금 만조랑 거 총조월에 마데 양샹신다 월이야 텐데는 슉진 유바 다 되나 투몬 벤조기 지 자자데나 야지 차시 야고 논스나나 망조르마 군듬자야 지 투몬 벤조토네나 지금 마 그런 자족된 날은 주대가 망조르는 군듬자가는 투모가 저하십 주르라 지금 가한 마샤미 마스슝레 타그나시 장존레 장총조레 관계는 저하유르라 심주유브레라 타존군의 가동 총조 위원 행강군의 지는 진남살라올레 침바담의 군도이는 언니도 주군의 제재 신준념레 칸트네 주규바
1: 哦，新竹这边。哦，来新竹这边。新竹你们来杭州这边，那他在那里呢？这个两个其中他们在那，接下来我的忙做了，那平的全部转手吧。他那忙做个来转，我那是那就你比，从俺学来了亲戚那根本说那么钱那能的，出国的就同这样去对吧？俺就过来，那么着他的学生结个待遇吧。他在这头来呀，那平的全部都对了。
0: 当做合作了，他就来忙呗，他来呀，他来那出国，大姐是不是大姐出了钱都来了？
1: 那是
0: 大姐出了钱，那他就去出国，我那去那那那，他就退休，没办没呀，我那去那做什么子有吧？嗯，就我都出国去啊，我那去那我子有吧？就从做有两个了。
1: 那是
0: 对我来呀，我做什么吧，做这人那里呀，就我都出国去啊，等等那，就实在实在有吧？他在忙做了呀，平白全部都在那了。
1: 是是，那你的我对出国谈的怎么样的？嗯，师兄可怜的，真叫了不了，也没那样子种子，这边没那样叫了不了。
0: 哦，他那个五月两刚给他讨论的，那边带下的就空中那带下来了。
1: 嗯，那是。
0: 他从头想回来带下来了，想呢种子什么了呀？就超过七十多天的，热了。
1: 那是。
0: 嗯，他那样子做工那了有了的，卡进那样子就忙做个呀，我
1: 마두바지망조게
0: 니도 주구 진짜 중립에 제 숨주 써지게 판제 순제 소슈브레레 미데 미미 보게 증우가 차고 용은 지는 아직 과자고 해야래야 호라 아직 니도 주구 진짜 중립에 제 숨주 써지게 판제 밀래야 지 호라 두모 변조 익자든지 소슈브레레 묵은 좀 차게 당조 군좀 조여 망시 가더라서는 가동 총조 유연행 가는 건 지는나 조여 망시 되나 지금 중도 냠래 한테 된 거야 안에 지 다가난 신경 원조 증내 나래야 저변조칸에 폐제동과는 같은데 이명은 죽다고야.
1: 네.
0: 어떤데도네 아니 지금 용법 제재나 신도님들 칸자 즉 도무 변조 전속대 응의지 마감하고야 그러고 죽전한테 요버래라.
1: 네. 네. 네 신주님들 조야디 다조 다도 줄로 레간 조야다 된지 주지기디디라.
0: 뭐래라. 지 등내라 있는 건 준도 상호랑 나온 거래야 지금 남장 총조 총조 의원회관 숨겨나래야 자원 되나라 내가 치투버래라. 타단다 카드라스는 나는 지금 야 춘두 로버드 총조 야 지금 주고 유두는 타간 둘의 네워크 지금 우연행과 가동 우연행간의 작용을 내가 제약에 망시다 저와튼 되지다 지금 내 진중의 망조를 야 지금 가소라다 불에 후라 단속대 신분 남력한데 무중력 즉 것이다기는 남대 변조관을 야 다하고 저와 싶지브래라
1: 네스네스 안베르샤샤비네 신주든 제기 디지 인두다디 레거진이디 딱 간저
0: 존재미라리지 봐. 제제제 내가 지금 먼저 존재는데 미축을라. 미축은니 민니지 데레라탄다 가소라다 안주 표가 좀 내게 그림 버스르발라. 진단이 가르발라. 어떤데 민니지세. 아니 그러나 마신 먼저네 존재 유행하는 거 그 먼저 미축든데 내가 집에 요버리라. 군주 님어제 라자데 지금 자동 없선 봐. 진짜 줘버리라.
1: ane mingye chal ta lega dhish kandir shiyungi na oz yorbe la?
0: Ta tinga ina na nga zo namdang shuk chenpo tante ka nyi sum rabri la jik shangsung dhaya ka namdang re taga na xin ka jik zaju lak ju chibay qabla ya yang jik xin khasura xin go ju ge namdang tante ina zaju lak ju la tang sha li tante shuk jing tante rabri la ta jik le chin chung ka la ya o tang zo zo namdang khura ta ane jik khada sora ta bila mangzo shamdi shuya khura chi du khura Khazura mangzuwa tarin jik shinga jik gyabsana jik gyab, nyi gyabsana nyi gyaba tante chichayi na jik mangzuwa la ya jik khura nimringda tlugo donge laja lomba zangge rawa tante chich dabri la. Jik chumra na shinga jik chigungi kibsangi kisa mabcha ngangzura jik tumum jik chingdu nyamlai khande jik rangge mangzuwa tiji da pente yunga ge rawa tante yubri la. Ani khura tizi ge khura ndosun pube yungbab tiji di ani jik nido nyushzenge lola ya jik mangzo la ya jik gundim tante jatu ya ge ane jik rawa tingin nara mangzo sondu tso shubri la
1: nes nes nes ta jine tante mingi chal tante gwashi kiyop kechi ya chunga marita
0: shungdu ma la tante tante chungdu ma la mangzo takaan chugo ten yuri yang jik mangzo ra shingba jik shingge sura rinja jik ya po ma lang bala sokwa jik yang jik tiba ba jik sabi bu bala sokwa te sura rinja chungna na na ane khura rabda ra jik chacha gwashi jatu jir wa la wote mingdu zala ya tanda mangzo jik chugo ngzo son piwe jik khura yombo ka jaja sura di jik Gugje, ane zhig yaa saa zhig zhig rawa dhamma suna shukshin batin zhig dhabri la,
1: zhig
0: mungzo li dhudu yaage.
1: Aan, nesli se. Ta di, tante goshungo yas kibyur di, lega di ta chigwa rizh ba?
0: Zhe, tante cheta chimyo rila, lega di.
1: Aan, nesli se. Tante nganzo chonsi di, sashin poma dangyo zhig yorba la?
0: Sashin chilo lo poma dangyo yuma la. Ta tinga ina na nido, jibdun chobge, jugu lo padu na la ya, zhig chonsi yu lingan ki kasura da Nanzu nai lungbani shogo la ya jik gaita chimbura chija jik taksin sunda suja jik shogo dabji chija jik lusum zim jik shogo dabja poma zidambari la. Te nanzu poma mugri ra goma chukye chukye sura rida te poma di lusum gana la ya jik khasura ta jungde shuk chimbu matomba chija ane khura poma tshinga chayba sura chayabari la. Ane khu shogo di ta chidin nangsa na ya shogo shuk chimbu ta jik choga na la chimbu tanda dabja du nanzu shogo na chunju cha du chumra tol chokhabu na nga la. Wo tuksa cha jia ane khura shogo. ᱚᱫᱤᱱ ᱥᱟᱢᱥᱟᱵᱮ ᱥᱚᱨᱮ ᱪᱮᱵᱨᱮᱞᱟ
1: ᱟᱱᱮᱥᱞᱮ
0: ᱡᱩᱱᱮ ᱥᱤᱝ ᱢᱮᱢᱮᱞᱮ ᱡᱤᱜ ᱡᱮᱞᱩ ᱢᱮᱞᱮ ᱡᱮ ᱡᱩᱛᱮᱱ ᱡᱮ ᱨᱤᱝ ᱢᱮᱞᱮ ᱡᱤᱜ ᱥᱚᱜᱚ ᱵᱩᱫᱟ ᱡᱤᱜ ᱠᱟᱥᱨᱟ ᱠᱷᱨᱟ ᱡᱤᱜ ᱭᱟᱜᱣᱟ ᱤᱢᱵᱮ ᱪᱮ ᱛᱩᱥ ᱛᱟᱵᱨᱮ ᱫᱮ ᱭᱟᱱ ᱯᱟᱱᱟᱝ ᱜᱮ ᱡᱤᱜ ᱡᱮ ᱡᱩᱵᱮ ᱡᱤᱜ ᱛᱟᱵᱫᱮ ᱡᱤᱡᱮ ᱠᱷᱨᱟ ᱪᱟ ᱫᱤᱞᱮᱜᱟ ᱪᱤᱡᱚ ᱪᱮᱫᱮᱞᱮ ᱪᱮ ᱪᱮ ᱪᱟ ᱱᱚ ᱢᱮᱥᱚ ᱡᱤᱜ ᱠᱷᱨᱟ ᱵᱩᱡᱮ ᱯᱷᱞᱮ ᱛᱟᱡᱤ ᱢᱟᱣᱟᱞ ᱚ ᱛᱩᱥ ᱪᱮ ᱫᱚᱱ ᱡᱩᱫᱮ ᱟᱱᱮ ᱥᱩᱠᱥᱮᱢ ᱵᱩ ᱥᱚᱢ ᱢᱟᱛᱩ ᱵᱤᱪᱟ ᱟᱱᱮ ᱡᱩᱫᱮᱱ ᱡᱟᱢ ᱥᱟᱵᱨᱮᱞᱟ
1: ᱟᱱ ᱱᱮᱥᱱᱮᱥᱮ ᱫᱤ ᱠᱤᱭᱩ ᱜᱮᱛᱟ ᱡᱤᱜ ᱛᱟ ᱡᱚ ᱥᱤᱝᱞᱮ ᱨᱟᱨᱮ ᱛᱵᱟ
0: ᱡᱮ ᱡᱮ ᱥᱤᱝᱞᱮ ᱨᱟᱨᱮᱞᱟ
1: ᱟᱱᱤ ᱛᱤᱢᱵᱚ ᱵᱨᱤᱡᱤ ᱠᱤᱱᱫᱤᱨ ᱡᱤᱱᱟᱞᱟ
0: ᱛᱟ ᱡᱤᱫᱟᱱ ᱪᱤᱱᱟᱱᱟᱱᱟᱱᱟᱱ ᱜᱟᱱᱡᱚ ᱛᱟ ᱠᱚᱨᱟ ᱡᱮ ᱡᱚᱡᱤᱱ ᱟᱝᱜᱤ ᱛᱷᱟᱝᱵᱩᱫᱤ ᱱᱟᱱ ᱱᱟᱢᱡᱤᱞᱟ ᱨᱟᱞᱮ ᱵᱨᱤᱡᱤ ᱪᱩᱡᱩᱝ ᱥᱤᱱᱡᱟᱢ ᱨᱮᱞᱟ ᱛᱷᱚᱝᱡᱩᱱᱮ ᱪᱩᱡᱩᱝ ᱥᱤᱱᱡᱟᱢ ᱯᱩᱞᱮ ᱭᱟ ᱡᱤᱜ ᱡᱤᱝ ᱫᱟ ᱛᱤᱱᱫᱮ ᱥᱩᱠ ᱪᱷᱟᱢᱵᱚ ᱢᱮᱫᱩ ᱟᱱᱮ ᱡᱤᱜ ᱱᱟᱢᱡᱟᱱ ᱫᱟ ᱨᱚ ᱢᱟᱝᱵᱩ ᱥᱩ ᱡᱩᱨᱤ ᱯᱩᱞᱮ ᱡᱤᱝ ᱡᱟ ᱛᱤᱱᱫᱮ ᱜᱟ ᱟᱱᱮ ᱡᱤᱜ ᱛᱮᱛᱚᱞᱮ ᱭᱟ ᱥᱤᱱᱟᱱ ᱱᱟᱥᱤ ᱱᱟᱢᱥᱤ ᱭᱟᱠᱚ ᱪᱩᱝ ᱱᱟᱱᱟ ᱱᱟ ᱛᱷᱮᱢᱵᱟ ᱵᱭᱟᱠᱚ ᱭᱚᱱ ᱨᱩᱞᱮ ᱭᱟᱵᱚ ᱡᱤᱜ ᱢᱩᱜ ᱨᱮ ᱩᱱᱩ ᱪᱤᱜᱤ ᱱᱟᱱᱟ ᱱᱟ ᱱᱟᱡᱩ ᱠᱮᱞ ᱛᱤᱜᱤ ᱱᱟᱱᱟ ᱱᱟ ᱭᱟᱠᱥᱚ ᱪᱩᱝ ᱱᱟᱱᱟ ᱱᱟ ᱢᱩᱜ ᱨᱮ ᱭᱟ ᱡᱤᱠᱮ ᱡᱩ ᱡᱩᱝᱱᱤ ᱡᱚᱠᱥᱩᱢ ᱛᱮᱱᱨᱮ ᱛᱚᱢᱵᱨᱮᱞᱟ ᱟᱱᱮ ᱠᱮᱨᱮ ᱡᱟᱢᱟᱱ ᱡᱩᱥᱟᱯ ᱡᱮ ᱪᱮᱫᱩ ᱡᱟᱞᱮᱭᱟ ᱡᱟᱢᱟᱡᱤᱠ ᱥᱩᱢᱫᱚᱝ ᱜᱮᱢᱮ ᱠᱞᱟ ᱡᱟᱫᱚᱨᱣᱟᱞᱟ ᱢᱩᱨᱮ ᱚᱛ ᱛᱮᱱᱨᱮ ᱱᱮ ᱛᱚᱢᱵᱨᱮᱞᱟ ᱟᱡᱤᱠ ᱛᱟ ᱫᱤᱱ ᱛᱟᱞᱚᱝᱜᱩᱱᱤ ᱥᱤᱱᱚ ᱛᱩᱢᱨᱮ ᱛᱚᱞᱚ ᱡᱤᱝ ᱫᱩᱠᱷᱚᱱ ᱫᱮ ᱭᱟᱡᱤᱠ ᱯᱟ ᱡᱤᱠ ᱪᱮᱫᱩ ᱡᱟᱞᱮᱭᱟ ᱥᱮ ᱡᱤᱜ ᱢᱟᱝ ᱡᱚᱞᱮᱭᱟ ᱠᱷᱟᱡᱚᱨᱟ ᱵᱞᱮ ᱡᱤᱠ ᱥᱤᱝᱜᱮ ᱭᱟᱵᱩ ᱪᱩᱝᱱᱟ ᱱᱟ ᱱᱟ ᱱᱟ ᱡᱤᱝ ᱫᱩᱠᱷᱚᱱ ᱫᱮ ᱯᱟᱫᱩ ᱭᱟᱜᱩ ᱭᱩᱵᱨᱣᱟᱞᱟ ᱡᱤᱜ ᱥᱤᱝᱜᱟ ᱢᱟᱝ ᱡᱤ ᱪᱮᱵᱮ ᱚᱞᱮ ᱭᱟᱡᱤ ᱟᱱᱮ ᱠᱚᱞᱮ ᱭᱟᱡᱤ ᱯᱟᱡᱩᱠ ᱛᱮᱱᱨᱮ ᱧᱟᱨᱪᱟ ᱪᱮᱵᱚ ᱞᱟ ᱡᱤᱜ ᱥᱚᱡᱟ ᱪᱮᱵᱟ ᱡᱚᱜᱚ ᱛᱟ ᱡᱤᱜ ᱛᱮ ᱡᱤᱜ ᱡᱤᱢᱵᱟ ᱜᱟᱱᱮ ᱛᱩᱝᱡᱮᱱ ᱛᱮᱱᱨᱮ ᱱᱟ ᱡᱮᱱᱮ ᱨᱤᱜ ᱡᱩᱜᱟ ᱡᱚᱣᱟ ᱥᱤᱵᱡᱤ ᱫᱟᱵᱨᱮᱞᱟ ᱨᱤᱜ ᱡᱩᱭᱟᱜ ᱛᱟᱥᱢ ᱡᱮ ᱩᱱᱩ ᱪᱤᱱᱟ ᱱᱟ ᱛᱮᱱᱜᱮᱞᱟ ᱱᱟᱢᱴᱟ ᱛᱟ ᱥᱩᱠᱡᱤᱱ ᱠᱷᱟᱛᱤᱱ ᱢᱟ ᱢᱟᱝᱫᱩᱢ ᱱᱤ ᱡᱮᱜᱟ ᱛᱮᱵᱨᱮ ᱛᱮᱵᱮ ᱢᱟᱝ ᱥᱤᱭᱚ ᱚᱞᱮ ᱭᱟᱡᱤ ᱠᱟᱥᱚᱨᱟ ᱡᱮ ᱢᱮᱢᱟ ᱤᱱᱟᱹ ᱱᱟ ᱡᱤᱜ ᱯᱟᱡᱩᱠ ᱪᱤᱱᱡᱩ ᱭᱚᱞᱮ ᱜᱟᱱᱞᱮ ᱤᱱᱟᱹ ᱯᱟᱡᱩᱠ ᱛᱮ ᱵᱮᱣᱚ ᱡᱮᱥᱱᱟ ᱱᱟ ᱵᱮᱣᱚ ᱛᱮᱡᱮ ᱢᱤᱢ ᱢᱟᱞᱮᱝᱜᱮ ᱡᱟᱢ ᱥᱚᱡᱤ ᱱᱩᱞᱟ ᱠᱷᱚᱸᱡᱟᱯ ᱪᱷᱟᱭ ᱭᱚ ᱢᱟᱨᱞᱟ ᱢᱮᱵᱟᱫᱟ ᱛᱟᱜᱱᱟ ᱥᱤᱝᱜᱮ ᱡᱤᱜ ᱠᱷᱚᱨᱟ ᱠᱷᱟᱫᱨᱟ ᱥᱱᱟ ᱱᱟ ᱢᱟᱜᱟ ᱡᱤᱜ ᱚᱢᱮ ᱛᱩᱱᱡᱮ ᱛᱮ ᱚᱢᱟ ᱥᱩᱠ ᱪᱤᱢᱵᱩ ᱢᱮᱵᱟᱞᱟ ᱡᱮ ᱯᱟᱡᱩᱠ ᱧᱟ ᱢᱟ ᱧᱩ ᱛᱮ ᱪᱷᱟᱵᱟᱱᱮ ᱡᱩᱭ ᱭᱚᱨᱞᱟ ᱛᱟ ᱛᱤᱝ ᱡᱟᱭᱱᱟ ᱡᱤᱜ ᱯᱟᱡᱩᱠ ᱨᱤᱜ ᱡᱩ ᱪᱷᱟᱵᱟᱫᱟ ᱯᱟᱡᱩᱠ ᱨᱤᱜ ᱭᱟᱨᱩ ᱛᱟᱢ ᱵᱟ ᱛᱮ ᱪᱷᱩᱝᱫᱩ ᱱᱟ ᱡᱤᱜ ᱨᱟᱢ ᱯᱮ ᱡᱩ ᱪᱮ ᱡᱤᱜ ᱪᱷᱤᱞᱚ ᱞᱟ ᱞᱟᱜ ᱞᱟ ᱛᱩᱱ ᱛᱩᱱ ᱞᱟ ᱡᱤᱜ ᱨᱟᱱ ᱪᱷᱤᱞᱚ ᱞᱟ ᱛᱚᱱ ᱭᱟ ᱜᱮ ᱡᱤᱜ ᱠᱚᱨᱟ ᱠᱚᱜᱩ ᱥᱩᱵᱤ ᱟᱞᱮ ᱭᱟ ᱪᱮ ᱡᱩ ᱥᱤᱵᱡᱤ ᱛᱚᱱ ᱫᱩᱵᱨᱮ ᱞᱟ ᱛᱟ ᱡᱤᱜ ᱟᱱᱮ ᱛᱟ ᱜᱟᱱᱟ ᱡᱤᱜ ᱡᱤᱜ ᱞᱟᱝ ᱜᱟ ᱛᱟᱯ ᱛᱮ ᱢᱚᱛᱟ ᱡᱤᱜ ᱫᱤᱢ ᱫᱩ ᱠᱟᱱᱤ ᱪᱮ ᱫᱩ ᱟᱱᱮ ᱡᱤᱜ ᱵᱮᱱ ᱡᱚᱱ ᱱᱮ ᱡᱟᱫᱮ ᱭᱟᱨ ᱪᱤᱱ ᱫᱩ ᱥᱤᱢ ᱪᱤ ᱯᱟᱡᱩᱜ ᱪᱤᱜ ᱥᱚᱣᱟ ᱫᱮ ᱪᱮ ᱛᱟᱨᱩ ᱪᱤᱱ ᱵᱨᱩ ᱵᱟᱞ ᱛᱟ ᱛᱤᱜ ᱪᱤᱱ ᱫᱩ ᱚᱛᱮ ᱡᱤᱜ ᱠᱷᱟᱥᱚᱨᱟ ᱛᱟ ᱵᱞᱮ ᱯᱟᱡᱩᱜ ᱡᱤᱜ ᱛᱟᱱᱫᱚ ᱡᱤᱜ ᱭᱟᱨ ᱫᱚ ᱟᱜᱮ ᱢᱚᱡᱩ ᱛᱮ ᱠᱤᱨᱡᱤᱢ ᱵᱟᱜᱟᱱ ᱢᱟᱥᱩᱝ ᱵᱨᱮ ᱞᱟ ᱡᱤᱜ ᱜᱩᱭᱟ ᱫᱮ
2: ᱱᱮᱥᱞᱮᱥ ᱥᱤᱝᱞᱤᱝ ᱜᱮ ᱠᱚᱱᱫᱩᱞᱤᱝ ᱜᱮ ᱱᱮᱥᱮᱢ ᱵᱟ ᱛᱤᱱᱤ ᱠᱩᱵᱮ ᱧᱤ ᱪᱷᱟᱨᱟ ᱯᱮᱱᱡᱚᱱ ᱦᱟᱡᱟᱞ ᱦᱩᱱᱴᱩᱯ ᱥᱚᱝᱟ ཁྱི ཕྱད མམ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

0: nipa dunbe je che de chokbe ne chi ne samlo cho jik to tongwa ta dupshu cho jik to ji de chenze sa tu la de ne mangzo ro ngue su penpa chung go si song yu ge gup chu je chokbe dun chi ge gi luk dung nun shu chu gu ru chokbe zu zha yan lin wei yi longa zhen gi chak gu ju nga pe go zu sa sa pa ra lang to tun le su pa shik yin pe ngue ne nge ji jip shu ji song she ke jin gi gong tun lop zhong da la da ra ding sab che gu yin 부제도베 공비기 랭게 앙탐보로 탐보로 미그바다 겐지 쪼보다 랭겐 쪼보로 미그바 쪼바다 라당 제데 라제기 간에 티베 망와 무디 케세 투바 제데 계급 진비 망도 덴부 조치 튜네스베 도쇼 용조 리기스 비주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 쟁유가 간수 신진 연락 유관기 당지부 송베 수지 량등기 시주령 신기 뮤제 레군기 시림 당윤식 인백윤에 ngarangi jigyab shuji Xijinping ki songxie ke jingki gongdun te rangzhi le dun yagbu zhubi zogda mebe gyushu su gyurde nguzhe shibshu topchokbe rangxin da dabdi rangxin samijibara qiru dande nguzhe tungung te qizhu nyuzongi kile chungzhe da qi chungzhe kongbe zhoshinbe cenze sato kile jangdo kongbe so kikung su nemi ngang dande siju rangxin ki nguzhe shibshu tibe dila nga nguzhe benjo na liba chakyu yinxie song yu 中国族中居尼别华能十道湾宁都罗岗旗宁都人别擦了家给杨永兵旗基局书记以心术颠簸的目的被得切的尼巴都没得给了王集团措不足够了目的归地东国新年对那有安岁对于人不能居集南极宁军旗跟基局的女工增末的陆书记孟西这个族中所及提供所娘们来腾色军军切别安岁批中了这提 계급과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둔지 송시의 개진기 공든 롭종달라 다르 띵섭 체규다 송지 덤섭 체대 도다 바르숨투 통매 섬둔다 랭게 로라 댐보롱 니에바다 사뚜라 구디 동교 타종 덥주기 띵슈 균종제 체대 뉴공기 도보로 릉니기 라도 담보로 진교 인시 송유
1: 디글레 군에 비웬 내추 다와 둔베 체구닌게 체주 예시 지접관계 종리리 장키 미진투 中国的解决村镇南瓦的片片南美毕业总统恩戴特瓦坦接镇南瓦时李江启南美毕业尼阿弗里格领土约别中国若的开心喜行七九年主席习近平启总统天天马坦接门南天也可尼比指瓦坦娘们阿尔维丁斯的东居帖特聚集拆归萨巴苏就是中国小启南美毕业朝党领土随军在朝塔尔别东瓦坦平均解决了电不切盘 牛村塔孟西祖军爹列冷农美秋人家所提供起娘们丁色土东瓦界切的你别娘们给阿尔维亚伯土巴亲对于去年不娘们这节措措这些我团结了老列的兄弟姐妹却看起团我们冲往人路了打了切据了固地东瓦坦可能是一部全国起步西团结后大切归西送去恩戴特瓦希 南美毕业初期中国企业在中了技术特级度学习团中国初团编制了牛村团行列德列孟西组织所提供所南美切盘美学人家给别人定色度动画充满肉类的兄弟结果借切的南美毕业团中国全用特区南美肉的直播的充这提为满网特区的国际东区日故七星学习送去吴正龙接着拿修学
0: 抗日的原始促进及长宗制作停泥巴铁在国人的制度必经土工作协议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第四级级别的总理熊把丁学祥制作了修管马赛松懈甲南语丁学祥给退入设备参加下下了陆巨人新级重置拖把的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级普及重为早晚年陆巨人新 ngan zu te chu ne den ge ni ki tak ju rung xin ge tu ning la ko wa ding sib lien ba da du xi xi qi ru dong wa lu bu xi dian du dong wa song yong ni tu bu jie qie to 당 중앙기 천재 자샤태 남외 구직

Bazir changjar gyu ki ba yi yang a ti kam sa li chong ge shi tu. Biya di bazir ki lang kor so zhe ti zhong gu ta le di mi ling ki nu gu sa pi tuan zhe nyam le ki jak dang cir si jik tu kyur yub shi. Na nian da wa dun par, biya di bazir ki zhu gi lang kor so zhe ni. Bazir jik bu su pi nu gu sa pi lang kor tong mu ti ju gu zu yub shi. Lang kor si tuan ki che bu ni tuan le kor zhe si le si zu bi par. Biya di bazir so che, zhong gu ta le di mi ling ki jang do nyam le ti tuan zhe nyo zong ni. Sa ne ti ge su jun ta, lak zhe si kyur li shu gu zhe je ki pi cho sa bong yub shi. Ba yi yang a di di pun lu di li ge si. So zhe ti zhun bi chi tuan nu don poro, lang kor chi chu chu sing gu yin po ti. Bazir ta zhong gu nyam le ki li u sa ba si shi je di xia. 중국초기 라디미링키 게크피게르 갑거체규티 송된타 마조소 우유좀냠레기 남차 망부유추 선유시 편춘지투르 슝능게티 뷰세토웨 규지람치 냠준 띵섭타 띵디치크 중국타 피르 규지람치 냠준키 존내 남차 인피 前开出个 균체미발피게중규 타제 前开出게 셉슈 캡콘티 모스코타 파나마 콜롬비아 에그톨 지리 버지르 볼리위에서 레딩 밀링키 게크 망불 캡티 사공키 고무타 옌라디네기 뉴퍼 모투 체조 조신 유브시 예도 니슈저 조류 콜러시프 청진 변조 속신 닌세콘 비진토 속신 소쇼 중크 총범망표 미수 링뉴 조경키 투몽 원진해 링뉴 링크키 주신냠주 파타 Tene Zhongku Ta, Afrika Ge Sam Zhu Hui, Chato Congdun Ki Mengxi Zhu Zhun Tuan Gu Par. Sogjin Ti, Zhongku La Zhe Ki Nyam Le Chi Pa Ta. Zhongku Zongpe Zhongku Ta, Chi Ge Ki Chom Zhe Zhi Tu, Yak Bu Shik Tu Gyur Xin Yu Zhi Dian Xia. Ge Ji Mi Tab Rin Nu Tuan Zhu Ki Lin Zin Pu, Dai Rui Ki. Sogjin Ti, Kho Le Shi Bu Cheng Zin Zhu Gyong Ki, Tu Mu Nguyen Zin Zhi Tu Zhi Wu Ta. Ge Ji La Zhe Nyam Le Le Gui Di Dong Hui, Di War Gyur Hui. 중국으로 피송 속배 튀어내기 남부타 코주제다키 말라 차상유피 미터진유락제 튀어내기 튀몽 메인피 자긴 코든치큐 중국 미터진유키 비입체미 비세토회 인공 둘세티 명창 사바시토 교부타 조진키 버프 잼듄 통매 용자레디기 사뚜레디바 기지진키 거공 코든치큐 지송샤 Zemlinki Chirtu Zhongkuhwe Nanjiki Zhuxi Gu Shaochengki Chokjintu Chikiki Dixitang Zhongkuh Jatu Xiongsep Chimu Yiwang Gupatang Chokjintu Kipcha Chepi Nidong Nishu Zerchulu Zonai Gikipki Chengzin Benjo Nyamleki Guyukhu Setu Shipa Zhongkuh Chongpar Neminki Kugup Kodun Che Yubshi Zhongkuh Tuanle Chengzin Jengki Chukur Chomzha Gachihwe Mithab Rinnu Guiju Napa Tuangu Chegu Ni Tudungki Persi Zowu Ti Yinputang. Chengzi Gugin Zowu Kurgu Chegu Ni Yu Rinki Kugabzi Riji Songputang. Kongki Zhongkuh Chongbe Tuanle Chengzin Jeng Mengzi Chedi Misu Rinnu Guiju Napa Guiji Chedi. Sakong Zhuwe Chengzi Nyamle Le Nguyen Tuanki Likja Sokcho Chegui Pia Chukgu Duhyu. 중국타 아프리카 링내 요구 속배 주지 준퍼 장환 세이 속배 니치티 모잠비크타 잠비웨쇼 청진 냠레 스치 주유시 산네티케 총투르 족배 소종 제프큐 정시 니르콘 뉴부 덴페 산네티케 신데 미나카치 기싱 투티 라제키 뉴부타 산네티케 페게 냠구 상부토 휴지 오즈나샤 Bijinki tuisu ci ge yin ni, jengqin uco, Turki gese Ankelar cosin yubata. Yirinki de chong song hui, ji tuizun zin, Ali Hameniki, Turju zi gunir hui gubtan gishin. Hoar muzi cokatu, larya mokchu la yubashi. Yirin yanjorki nesu biwar zibi yinna. Sanetike tuisu ci ge yin ki torin su, ge kubti lugu ki saja mangbor, barge ki jacha hui. 대지수 어르조키 이렌키 추규 믹셀러 제고사베 카도 제규 제규지 주부마세 년세권 캡자 제피 이렌키 도놈 튼기타 지주 칠송 제키 대윤인 조주키 왕제 칠텐 제피규 이렌키 니투 호르모시 소가 년점키 주신러 제규 제비 제주러 야렌 냄불로규 인퍼 캡자 제샤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자신 주위에 롱티 심볼링게 캄스 다들링게니 구초 르얀춘니 생구초 벨리센디니 주얀롱치 년티지 겜리콩 회계 롱친토 구지 수비 미리 양년 시비 리젤리체지 아니 리첸초 겸바 참주이 다 창매 킨세지 탈로니 페리아 시외 징주 다니 롱어 뒹주 튀어 코웨 로지라 초부 작람 샤르돈 톰니 롱어 니슈 코웨 루규기 진 참이부터 중국 공전당 5년에 롱어 갸타 주민아이 계산 적된기 로시지 장저 갸타 주민아이 뒹규기 렘부 땅타기 티튠제 유랑 밀로 뒹주 튀어 이 비봉기 렘짐추 강초 사토 튜도 로주차나 롱어 동기 총규더부 미유기 오차되유 시장티리 칭아 루시랑네 당르뷰시비디 니동게미니슈저추르 페랑경종기 뚜지루시에젠두나슈베 그르코니엠부티다담니 럽치 튜잡리아 뚜르뷰규이

0: 심볼링기 공동링기 내신 추분이 로고총기 지자부이 딤간나위 파율 허가시비에 루시티지
1: 키랑 지구 낭리야 슈베거
2: 키랑 김에 낭리 슈베거
1: 키랑 농민타냠토 서철지외거
2: 키랑 초보다 련토 가좀나위거
1: 만주리센디 키남바 모자리에양기 겹주시준초
2: 모티센타
1: 교회연비루야
0: Shamliya Shepo Wondi Pinzo La Tha Shemo Piem Chinsum La Ne Da Na We Mido Na Sum Lariya She Jibdi Senadu. Shethi Ningzhi Chonggi Chichabu Nye Dimga Nabdi Dijirishya.

엔딩 총대 제체스 중에 마히 제고 균세 매발 최고 창조 당유 뒤 균도는 매만 콘도 걸어래 중한테 타코르치 향당 총대 희 마초 치질 하점지 매콘 주지지 실주 거고 니기 세수유 이동유 장을 더 중이 배 실주 중이 매코팅 제 굿지 줍두 자무 밥속수 대부분 조심이 자름 대제다 산의 수익형 기념도 그리던 왔쥬 로 죽을 예신 카쿠 스멜 내비 매매 밥속들 주바스위 장자 토마라 자 주진에서 매 그런 종원 시바 통양 디나 두 메트비 소와 비대 죽지유 문시 카쿠 스멜 내비 골몬의 라세 파티 자름 등비 매매 밥속들 다자 사토 총대 충탄 치쇼 제주 집에 제타 서비스도 주요 매매 밥중 가히라 매여바 피 가히라 타도 모사체 준도 현식 소한테 잠링 짱남체 서 토휴제 밥쪽 때 당라 밥쪽 저 이거로 뭐 희생아 전제 빠져버 용주 이만 거 같다 매매 밥쪽 제 제존테 회도 용케 이거로 샘나케 카토 고유 작생히도 주요 매매 밥쪽 체부터 준비는 중국 집안에 못되게 깨닫 매발 내내 땡송 집에 파다 전에 매매 다 매우 부활체 답준 주도 봐라 너무 유시든 러버통께 람팅 제주 집에 밥쪽 뜯었기 난소 대장아 세트 유튜브로 튠지 좋았다 강종 사도다 매지 산에 카와체 파다 삼미시 봐 뚱뚱 나세 배제 뷰티토에 비지라 유지 매발 손휴자 내유 생년지 샴랑 고조트 무줍라 때네 충줄라 벗되바 히코베 사사 총제 룬줍종 빈줄린 향 힝조베 알리 실리 냠리 칸케 고르코바테 휴주인이

0: 레교 탐람 자실치마마세 총세 피지 영화 선에 대게 힌디바 송조자 제유 냠미 칸키 로마리 쇼유르 냠소타 대도 칸보족주 총세 응원주소 총세 개모이 제군족주 시삽졌다는 미 초도 코류 윤두 리스탄에 대단 잡지 강성키 냠미 칸케 내치데 랑군아 지조제 게트드데 초마보네 망은 걸어서 찍든 잡소체대 총셉 두드라 로람다 총셉제 롭체니 가나 르제 타냠소 문화 증조 체네 힝조 나소타 로나토의 견고나 참지 강의 옆에 마소라 로조 응주베지 자자 마부트베 향용제 마소체 나주 자챵도 토유 저는지 샘나 자쿤나게 믹스 푸지히 고히히 나주 예트 고민에 변종 상당게 사토리 믹스케 턴지 짜지히 줄라 투창 쳐도 먹을 바바르 용아 구치 집에 켄디 모스 토네 히케 로지 열흉트 사법 지지 예돈 하듬 심베 토강케 빠나도 예트 군도 고에 투측 수혈힘 힘로 마조죄 로징나 바바르케 코카비야 효테 탐지지 야부체네 예트 군도 고라 Nagintama yadza gumbu tuwar juna chukuru suitado sita mihina nasi chongjian zirus zong shazi xiantu jadu lezi batan danyo mima nyendo bali chubi miksi puzi hebi tanglan xeb yurugasi yuji di jaku yusar chedi chukuru dado kanzub chedi manzu yulin pyujung xeqtabdi manzo yadza gumbu gora lode bi rugi yongda 집이 섬작급이 갱곤다 집을 따도야 호치르들이 대모 축으로 따도 챙김이 같아 섬지 체휴리도 축의 여자군 북고를 지난 로데오 민둘라 답장 대오 민둘 집을 드네 뭐만 망초 민용화 시켜 섬주지 다자 믹스 표지식이 당랑 협의 남자나 유지 매발 그리 땅도 뒤니 섬지 대 배대 시기에 믹스 표지이 축을 따도 집을 집은 뒤 예외로 히는 샤즈 향케 당랑 협규 레전 히름 조종나 냠제 증습제대 협자 젠제 조냐타 유남 젠제 대자 롭소 나마 젠제 다종 믹스 상힌제 마소 소조제 쇼예 예지케 협대 효당 히름이 되진 마소라 고고 존나 대가라 협대 효와다 내통 칸트 턴제 대가라 타조 시바라 조지 승랜지 팅티 표지 덤지 집에 제 휴스메이 군인의 문제가 조치는 제 생각에다 남선 좀 넣어줄 것이지
1: 죄다
2: 디기기 심아
1: 팀소
2: 시튜인키 자와
1: 다들 함께 내 세우스도 되니 중앙 미마 군용 용치 내고 별개 칠람기 군주 다 팀으로 리세지
2: 생글링게 군컴사 nga ting di li chen zu yong shu ken zhu ga yin
3: nga li chen zu yong shu ken bim jia chu yin
2: ting di zhong yang long chen yin chen ji ge li kon pe ge chen lem ki gun ju tan chim lu xi bie li chen na lo li ya pen ju mi ma bi jun kang ta zhu gu chim lu bi jun kang ne bi jun che bie mang tun chim shun ki mu ji li chen li ji za tun guo ri ki zhuo chi len ka ji gu zhi xu yue
3: chen li zhen guo chong ta yang zhuo la ge ng zhi shen bo zu yang mang tun ji bie de lu tun ba ne bu tun bie tu zu gen zhi sting ge ji gu men te la se xie na ru na xue yi
2: nun si da di yin bi ne de jie mi yu mi wang ki mang tun ji bie de lu tun ba yang ne bu tun bie tu zu yang zheng min du le tang gu di yin bi ne de jie mi yu ba de jie mi yu bie de lu tun ba yang ling men ki nan bie tuo ne de lu tun ba ta ling men ki nan ba min bie tuo ne de lu tun ba ni cu xia le 但林文琴那么明白托呢对了对不赢了对这面里啊提绝了为推素女不听不赢写回下了但林文琴那么明星西昌路易提那么姐姐对了对不赢啊对这面七米马拉密族姐姐西昌路易提独林切不赢了啊西昌路易提七米马拉的呀就被推素女不听不赢写回下了但七米马拉密族前面不赢了啊对这面西昌路易提困马拉多就不信吧信归被推素女不听不赢写回下了 但西昌路一托呢，对路段把呀，南部屯北土著铁力呢，拖大牌土，老是吹电下雨不呢，吹电梯西真贵个了。但你不听别呢，对这明白吧？对这明白呗？对路段不呢？对路段差别几岁呢？南部屯不是下了？大家听难了了呀，老是电梯下雨不呢？啊，铁电梯西真贵个了。但新阳阳记者给南北团的对路对不呢？啊，记者别为退缩，南北团不因此亏下了。
3: 嗯，那是。
2: 但的呢，并不要出来了呀，毛头跟着修脚呀，对路对不提，七点前就回来了。
3: 那是，但顶着吃下了，对路对不七点前不是也的？你对这个没预警，你另外给南北明白团的对路对不？我这我你对路对不？接听给南北，毛头光都对路对不？接听给南北，每天不接别切多。对路段把七点级别解决了四级了。
2: 侬是。
3: 他对这个没预警，另外个那把明白套呢？对路段不一呢？对路段别对这没人就对，你不听不一不当，对路段没人呢？接听个你不听不听的起来下。
2: 侬是。
3: 他对路段不对，你不听没不一呢？对这个对路段别难对没信不当，对这个没欺骗了内奸当没识别呢？对路段没特别当前，对路段不七点级呢？对路段别你不听把干过级别忘记也不对，对路段没。对了，对不起，点解别单脚的？对了，对不起，对这个没了满脚广东脚皮呢？对了，对不起，了接近给你们没听不当？对了，对不起，点解别单脚呢？对了，对不当，对这个对这个没了脚印呢？对这个没对了，对不起，你不听也没了。到过三年明白，你对了，对不起，洗下套，解决别就明白，可以欺骗人。对了，对不起，点解别忘记？你是怕没事不听这些？
2: 弄死。
3: 但你就听这话里呢？对了，对面是对了，对不起，点解却被忘记这帮么样呢？张下陆军是英国不听这些了？
2: 弄死。
3: 他讲了这个那个呢？盲端基本对了，对面这些了，最是军事，他就跟着结果没谈了，我就是拿手拿了。
2: 弄死。到底盲端听兄弟团子人家的习主席那边哪里呀？点别点这签下了。对这面对了对吧呀？这些有不赢呢？俺皮具前边七角西下边脱离呢？这有个团战团，七角鹅团、蜜月、空水战团，大家能信？开天七年的这段团送这钱钱，对了对吧？扩团的边呢，点给钱过去了。但对这面对了对吧呀？这些没不赢呢？俺皮具前边七角困难了没打完了？俺这有个团战团，七角鹅团、蜜月。空水阶段，大家能信？看点青年给集团谈送这些建议呢，恰就避免对了我们电器切过去了。
3: 那是。
2: 大家呢，并不讲出来了呀，跟着学教，盲团阶层恰就了呀，你不点过不赢呢，俺恰见卡了卡了是中国云南了。
3: 那是了，但盲团阶层恰就了，你不点过呢，想这个恰见地段中国呀的，这个地呢，恰就避免了扛了铁三级，盲团恰就避免遇不他。你不对呢，对了，对不对？点都并不大，说不定呢，接听单，新增听说都点别接别，真些人心给点别单敏感话单，积极说上单敏感话，接应不单。第十中国的协会呢，看了第三个盲端解决病女也不是一的，解决病民盲端解决病女，你可别为盲端接听给解决单，全部有够的这些了。
2: 侬是，但人群面为的区别呢？啊，盲团吃住比女吃餐月饼没得一面呢？人一个吃住里啊，点解盲团去往住个月不谈？盲团文件去过去了，但盲团吃住比女村镇区别没得一面呢？人一个落水谈，热度深看的谈这个内水谈产品，盲团接触吃住可能别出去了。但盲团接触吃住现代的一面呢？成规律特别盲团切盘，集中开连切不够，你不点别这些了。但盲团吃住比女没别面，别为盲团接触吃住里呀，女不没点白银。因为呀，盲团吃住比女没别面谈，盲团吃住比女村镇前边没得别为别呢啊吃个汤金白。特别说连不得别欺骗投个困难没别，盲团接触吃住里呀，女不点白银是吃过下了。
3: 大家当然晓得，但清明晚的时候呢，快忙端家具的，你清明是不是吃前偷个钱呗？你讲开工机，点个钱不算账，让你给你讲开工单，连你的开工连给那别位呢？忙端家具的呢，铁蛋产品忙端家具比你没吧？原来忙端家具比你的存钱钱呗，你不没被忙端家具给控诉到呗？这天给你不明点不点这些？
2: 弄死！
3: 他以那里牛总给添加单，从这几天店里用药的切断呢，切断密码成功给中华密码集团机构给，前个这天切断给那段可惜过紧这些，唐伯点别单位那呢，他大给你讲开工连接呢，前个下午呢，前个你不明点是年送接米少。 이날의 계급기 춘진타 체미 무든 중의 일경 제팀다 신진 팀수도 일경 제벌 각동 제벌제 푸스 코샤라
2: 논스 다디네 德洛 둠바 딘토비 임바 시아디 임비나 德洛 둠미 치롱문베 德洛 타 낭심기 德洛 我们尼 지버 임바야 쓰기라 다데야 촌니 추샤 당고디 임비나 德洛 장무 임바디 토다키 德洛 둠바니 장무기 타제베 임바타 고고 테바타 증구 테바소 德洛 둠바야 티주타 강고 집에 그게 미바 니브디 임비나 德洛 둠바 지버 임바디 자주 비미 낭심기 德洛 我们타 치롱문베 德洛 둠바니 지버 임바 코너 테바타 둠바 노르와소 德洛 둠바 지버 임바야 뉴긴 수베 그게 메바지르샬라
3: 루스 다른도 체팀다 신진 팀수에도 덴뱁 제베 진시 정신기 덴뱁다 민게와 시야디니 개요미마 튀미 울린다 균레 울린기 수비 제팀다 기시지급 칸기 수비 신진 팀수에다 민게와다 대난도 산내 정신기 시팀수 신진 직수 미츠벌시기
2: 나스
3: 다치티 수상다 민게와 시야디니 지베 틱람타 샘상 검수에다 민게와야 콜란티기라
2: 나스
3: 다데네 조갈하게니 망드윈 자주 비누 춘진 지미다니 망드윈 자주 비누 메베 메베 웨 망드윈 자주기 누바 지다 땡기 지고메 테라 세세나라나라
2: 논스 다 당고디 임비나 망드윈 자주 비누 메베 메타 망드윈 자주 비누 춘진 지베 미디나 차가타 진바 톱제 소련바야 미신키 자주 비미 자주 비누 메바타 자주 비누 춘진 제바야 카야제 권기 자주타 누바 메딘스 제 니순 제 조민도라 니브디나 광기 내수 피베 망튼 차주 비뉴 미베 미비웨 망튼 차주 차장리야 누브디 민도르 수브디나 망튼 차주 비뉴 춘진 체베 미비웨 랭이기 로츠탄 직도 심캄디 탄제기 내수 탄참베 망튼 차주리야 누브디 바인스 체쿠샤 시브디나 망튼 차주 비뉴 춘진 체베 미디나 랭이기 차주 비뉴기 캡콘리 게웨 망튼 차주 비와야 침구 리서베 미튼 체바 지 좋은 캘린 제바 규지 뉴버덴 바인 뒤제 미 침구 리서바야 다조 조르베 닌네 닌 숨주 능춘토 지 좋은 캘린 치구베 아 구드 단 초기라 침구 리서베 뒤름 마딘 바인비나 지 좋은 캘린 모도 제바야 지기라 망튼 제침 차줄이야 지 좋은 캘린 마체 콘토 심산 뒤제 미라 아 치틴 치베 경환도라 다 치틴 제규디 임비나 다조 동웨 나베 토네 주구게 나베디나 망튼 차주 비누 춘진 집에 미디나 아 라다 집에 초 지부 망튼 차주 디미나 뒤제 미 능슈 제 미진 뒤제 미 키벤 송격기 네튜 미베 누범 미덴 비인스 제 고샤라
3: 로스
2: 다데네 비미 갸츠라리아 컨데 슈교 컨데 치리아 치틴 제 초베 망튼 제팀 차주 스가 윤하라
3: 다 치든 제 초베 망든 제팀 자주 시야디 주 심베 망든 제팀 자주라 망든 제팀 자주기 자와 멘비 뉴데 차겐 좀 메베 겐게니 제팀기 텐네 누바 메바 소와라 되제 미르 치든 왕자 제베 망든 자주를 쓰기라
2: 논스
3: 다 치든 제 초베 망든 제팀 자주니 좀타네 망든 제팀 자주기 누바 텐베 차겐 좀 유보다 제팀기 누바 된유 다 이날에 대 제팀 누바 되제 정신 된부터 도다기 치든 제 초 Kedin Jumi, Chitin Kiwan Kune Mijuba Dumbam, Chitin Chiwan, Chitin Chibi, Dunle Yune, Zimit and Gurwina, Mandun Jetim Chachuti, Din Kishin, Nubin Dimbi, Mandun Jetim Chachutin Guriore. Da Kiwan Jumi, Tim Dar Chitin Chiwan Jebda, Mandun Jetim Chachu, Chitin Chebe Jesu, Tin Nuba, Mandun Chachun Zuka Parto, Tadi Chachobodi, Chitin Chene, Mandun Jetim Chachu, Nubin Dimbina, Gozubane, Nubin Dimbatinella, Golan Tikila.
2: Nonsu.
3: 다데네도가라게니 치딘 제척베 망든 제팀 자주 강당 강유부터 모드시나잖아라
2: 논스 다샴세키 망든 제팀 자주 제시 임비나 안 치딘 제척부디 당고디기나 코노 침부티베 토네 비웨 망든 제팀 자주들이 샤라 니브디나 초지키 고고르키 탑라딘네 파르보야 드롱 워마 탄게웨 니츠워 비드 주베 망든 제팀 자주타 Xianya, chuo sunbe guo guo ki cha ju bi ne, chuo ji li ya du lu ngwa ma tan ge we, ni zui wo bi du ju bi, mang tun jie tim cha ju yin la. Paru bu, guo guo ki cha ju ti xin ba, xin gui ba. Sunbe di na, chuo ji kam, chuo sunbe, zin gui ki tabla din jie, paru bo ya, du lu ngwa ma tan ge we, ni zui wo bi du ju bi, mang tun jie tim cha ju. 시베디나 초지키 파르보 간닌케 네소 캐와타 다르샤 주누 메브소게 네츠 페주 체제이나 망튼 제팀 차주 주트 창샤 쇼르토 주부 제리샤라
3: 생글랭게 참디 리브디나 텐데간 주군주

자상 제비 생각도 불현제 되는 걸 예전에 남바 소년의 맛이 살송 내선디 좀 늙어 받던 현준 바로 맞잡 등 좀 늙은 그와도 틀린 통지미로 영님 문제 그 동안 오는 아랑 소영 점제를 용 자기 되려

호츠 스위바 등 차나마 등 딜컴 저다 산진 소흥도 스위피 능 조질 시 펜섬 소본디오 바디 네거 제퍼디 큰 뎀크 뎀바딘 총시토와 디총서 조질 시는 도업등 뎀비 영지른 고제식이 노답게 디 퍼퍼 송치베데 등이 랑가 망제 노셈 포파시 토블라 퍼퍼 메큰 코라치 용더통 토와시르 제잉 공라프 등 조마트 보체 냉과 흥도 아마 르스 문부 디 체르마 소공 호철 등 흥도 운도 사피르 멍점 사귀 흥 디능 양진 고피 접자 멍부도 운도 답게 영 기가 사와 등 닝국군이 바영 턴터밥스르 던선니바 나르시르 능점 사귀 회나 카동 나르모 등 처벅시르 오자 소공 나르시르 멍부스나 리포고 제포 안질라르킨들 되베데 등이 버피 뎀크 제신던로와 마슬 버피 인도 너보 등 세퍼저바 등 버퍼 차트 측내 길하보요스르 던선스바 탐어테너롱 탐어테나 아즈퍼 노체요바나 근치 히슬레렐 더퍼다 탐어테나 로위데 탕라 하정 노체 쳔부요 다동 탐어테나 리포워 제퍼랑 노바요바 띠 원슬 조너 제퍼 긴조선 로와디인 제인 탐어테나 랑근 멍근 종슬 제몽던 로와등 제퍼가 양진 고피니 퍼톨로 테데 등이 제퍼 기파 젠조선 로고요 돈선 제바 첸총 동음롱 Shemjiga shiba dharna chenchung mashilpi matang dharna chenchung tongkhna mi bhagpi goyul la kyunkhori nyenka tibi chewa yul. Di ngon zilnar jebog sebka vlenshir nyungtan songwa dang dhani bhagpi ondang nyamja yul. Di matzika chenchung dhangna bhagchan di chil mangda shini bhagpa lhilik chakja yozir. Duanchan runga ba, ghechul mangzim she gui. Ghechul mangzim she na yunzu doldandru thoba dang lhagpar da yangdir ngachu je giga sawa dang nirin huangu la penny thomba masil Tātung līkhum jeb zhajjaga cinda lakchū shetamu tāpka rāwīna zāngkūrīr nī nāngā lā yāngdir ngilchūl tāngrīr kārmā samchū shēgwī tētāng chāp jīga zāngkūrīr nyungtār yāng tōpkha zhōngdar tāng nī shēgwī sēr. Tōnsan tūkpa nī ulungu gwī tīna rāngpuru līpuru nī ulu chua nār jebog gīn jūsa tōngwī shikhūng rāngjīnga jirchīn zūgu shīgīn. Mūshī otak mandāwī lāpcīl zhīr zhūng rīg sīmta yuārti labrāng mūshī otak rā lāmrāng mūshī otak lāptūng mūshī otak jīgīn. Labrang mhishi wata kir jepag nyami tsgide dang ngapur jirwa dang nirma dang chathin jungsa labzir. Labrang mhishi wata ki bagpa tsgini mapur jirwa dang tsgmin jungwa bagpin ritun pobi nyanka chira tungsa labzir. Labtong mhishi wata ki mi lipugar jepagla tekir noja mejing mhisil jen je mizu kori nangda mi jepag dang mgla noja chapchin zogu yosir.

칭바당 개미실리 마청와 소요나 혼라 멤버론다 셰귀 제영 멘가 넘버 도는 셰귀 멘가 넘바나 멘지 트브슨 비 넘발라세라 인디 허나 멘르브등 진텀 통문 뜨문 르르바 멘텀다 스콰티는 멘텀라 스콰지 더니 멘클라 스콰티는 알게 주고노그 나뜨크 아엽등 넘바 나츠고노르답게 체크 잠비 멘뎀고 체크 잠비 멘뎀고니캅데 로술등 덤비 멘지가 넘바뎀귀 Chaka manjila cha suna shekina tigman nam khala thongyi mhendim gui. Tetra ina mhengi cheja zo di tabdewa masil chaki mhen nil thapu yo sir.

레이징 로보던지 데미닝 로나 중체비 특근데 멘지르바 테크든 초바인 단미 멘게 제제 뉴트등데 등이 특크든 모롱세르 자사게 소르게 첸글 호첸게 쇼르토 페이진 시비 멘킹 멘바가 모툴 능을지나 지우 다르마등 던나 특기 진바라 카마그니 바다 동 찰롱 여보숑 메노답게 멘지게 지츠니 바등 샨불니 바 다르마리 하정신 부요레 버슬 총비 멘지 지 총식 지우 다르미 등나 덴지 인종 특기 등나 멘디 포슬랍세르 ᱡᱮᱭᱟᱝ ᱴᱷᱟᱠᱤ ᱴᱷᱟᱞᱟᱞᱟᱝ ᱜᱚᱭᱩᱞ ᱪᱮ ᱱᱤᱯᱟᱯ ᱥᱮᱱᱚ ᱛᱟᱵᱜᱟ ᱞᱤᱥᱤᱨᱩᱝ ᱜᱩ ᱜᱮ ᱯᱤᱢ ᱦᱮᱱᱡᱤ ᱜᱮ ᱴᱟᱯᱪᱟ ᱠᱷᱟᱪᱤ ᱜᱟᱞᱮ ᱪᱷᱟᱱᱱᱟᱝ ᱛᱟᱱᱡᱟᱱᱤ ᱪᱮᱯᱞ ᱭᱚᱝ ᱡᱮᱢ ᱵᱤ ᱜᱩᱱᱥᱮ ᱢᱟᱞᱜᱞᱟ ᱠᱷᱤᱪᱤᱱ ᱛᱮᱵᱡᱟ ᱭᱚᱞᱮ ᱛᱮᱵᱤ ᱪᱟᱝ ᱴᱷᱟᱠᱟᱱᱟ ᱞᱤᱛᱟᱝ ᱜᱩᱱᱯᱩ ᱠᱷᱟᱜ ᱧᱩᱜᱱᱤᱨᱟ ᱪᱷᱟᱞᱩᱝ ᱡᱚᱝ ᱡᱮᱢ ᱵᱤ ᱜᱟᱜᱪᱤ ᱛᱤ ᱥᱟᱢᱥᱟᱱ ᱱᱤᱣᱟᱱᱚ ᱛᱟᱵᱜᱟ

0: 三周年节，公康三，谈谈林姐呢？上个礼拜李三弟中央龙天年轻纪念会孔票给龙天托归队学别，提前给领先的声音，孔明李三组长休刊发生他们音。
1: 그분이전조교수회전지원도인了嗯한대차례인나당안주랍자망보지약계공생이시작했다죠발다다리수장공생급리인나가나조랍자망보지기종전디인내래킴다다자자다민망보지기두그루체시주고시다다리다다니자딱다카바토네종전구지체미조배다도치단도가라嗯嗯다디라에니람이나민망보도나난제
2: 로아야디오당안주징주톱수삼삼삼행윤의자샤빈의징주톱송삼사아랍쟁윤의자샤수는야쿠플레수삼사다딘제기초만라게삼루단다만라딘제퇴용구도와라 약계 공생증기 종생기 보채라야 춘진 냄부치에지 락도 카바르 토네 종생구지 이내지 로마리아 락도 카바르 토네 종생 지급에 랑제 뜸밤이야나 김달라 종생 주급에 랑제 뜸바소기 능주이나 타직도 땡고 지급했다 열승다 군생기 아지수 로마리아 초배 사공정신다 롭제와라 지교기다 교리에 이내지 야메나 직 제시 심바기 토네 부고야 직 가르쇼그래 중요하다 미 다야죠로 봐다 이게 땡고치야 아 야게다 샤링 인슈그로 봐라 야가라 십중소기 민도네 아니 남바규베 규글린남이야나 체링기 최다 직주 참메죠 어스 카세브리아 댄샤
0: 다랑시 티마제네 다다드윈나이나 산에카다 롭자카키 로마두베기다 롬니르기 딕팀디네 송체제 멍시기 롭스기 첸데 토담디 덴두 단웨기 르 차주타 롭자딩중기 치제 낭세기 롭듀기 체된 차주기 제유 랑차 튕규네부 체구바타 아니가조다 응은루토 롭부츠바타 공신 날갸체바 아 야징네 덴네 로마 딕주 체제 냠토 롭티타 습티제 덴고 체구바 디신 다 디멍시토리네 외계 롭스기 죽죄 먹여 봐라 타 녀서를 롭슈타 토린 롭진 규메기 콩도 스군네 롭도 치바 다숑 녀르탄 게니 냠도 소기 스주 큐유네 튕규 치바 대는 신다 사공레 게네 장제 레베 로마도와 타 디게 키 문춘네 로마도와 세실레 게네 로마도와 제 땡고 치바 타 사과도 데 로마타 로콘 소소르 제바 타 로콘 똥바라 조베 디기나 땡고 차고 스텐도와
1: 다다레샤 다들 나눠라 던도 산에 가다 롭자카기 있나 덴자 지자기 롭소 야부 겹제 짐주 덴자 이내지 미순 덴자 이내지 차제 덴자 이내지 사제 초딘 소라야 미제 로마 롭자네 캄메제베 콩라야 청마리아 케베데니 야싱링기 덴자 대기 주든 조베 롭소 덴데 직두 토 탱지 베제 로마남라 있나 조보 랑가리 냠도 주제 미게바다 주기기 랑고 민비 랑고 이내지 숑제레 개베 랑고 이내지 대신도 팀경아 견제집에 랑고를 써서 되미룽웨 거로 쟁규 작업에 거대요레
0: 다라리 다시한다 되는 텐동 산에 카타 롭트카키 치수의 링루 주지 체제다 시림기 쿠부 양도 동규 거기 중앙기 규제 랑제 라리 타지도 다제 롭수기 견치 조타 레리 조로 시초제 기겐키 심슈 직규기 김장다 롭제 왈레 디두타 아니 데자기 팅규 지경 로교로서 렁치레 된 야부 주바르 주지 체바타 림바레레 신다 견치 치로 동와타 견치디 체레게 와르 카구 치베 리기나 된거 치고바 다자둔토리는 기겐레 치구레리 구지 미치바타 롭스 민베게 롭티 소조나 수규게 저와딘데 되메소바 딘데게다 롭스탄 저와 메베게 레겐 쿠규게 랑세 되메소 어세덴돌
1: 다제라 도르디제 슈베이나 공생진러 봐 로마초 가가조중 안에 공생단야 是吧 김다조 임베 이내레 로메 종제 이내레 딘데게 김베

람푸디 강진도 송네 니함리 군야나기 사야케 최나디투 티달 니샤 망부송어나 니강부 용수치 지딘라 서가 지위 추자와시 케비 고무메니 강부 마르싱나 서가 적투난기 불라톡디 너수 쇠라 메발롱시 테모 창마 자자치 닝갈 람쿤 가시 테레양 강부 살라보카와르투 군카르 고주 타르키 송나 난조 타람규 잠티 웨싱살 보도게바 조구 보도서지 소수지 칠로 수표나 루이기 첩도 싱살 조구데 난조 미지지 나리데디 제고르체니 김장 소소르 쿠르구 네 굴람티 타토네 슈라시 람디 사체 싱자고 힘비 러터규디 함마뷰나 콤칸 보답체규 태웨잉이 통말 세위낭투 사쿠르용니 타도르규디 랑라 람첸시 쇠비인라 태양리게 투즈 망부 춘긴 여진 고수 강비 서키 나라 윤진 큐웨제라 리미히 라미야 장디 조가와 교회 네 총무츠 나라 초소 마되바 캐리아 토유 태웨이 나라츠나 콘스술리아 메비 가가 람시 체유 네주 티리 수시기니 아마르시에 송회 치루시라 아마 아니 창토 용니 나라 노피엘 유르 조초 휴시 정김토 레바탕 아메 추스디 차부치지 쇼오시기 난도 루니 네 강바 방바탕 티자지기 강베 스르기 예윤 체바나 너수 수세 미토발랑 티제라 금루 강중키 능지 용잠시 캐리용니 갈메 톡잠 톡잠 이슈지 아마타 머뷰니기 나라 마닌디 지딘키 스르기 난 최고 자르도 주거나 너수 작부 나라 무이나 총총 치지 네 푸데비쇼로 박자 지달 치야 아마뷰니키 토야 카네히 군이기 응할신 치슈디 쓸게 낭투 틱드주 너수기 왕키 착자기 자티 치구 쓸게 나 자월의 적인투 삼송무 인바니 치 멜슈베 자시 치구 쓸게 내 가보다 아메 제구 니게시 카블주디 쓸게쯤 네급진라 너수 차부냐느야 림키 림키 주강키 띵나 디나시 규바초 노무틸 나라 니쿠네 게송하자 티치니 아메 푸유 꼬람 야탄 테부시 규바티 스튜 장마 쪽지 모랑키 락젤라디니 람키 나투 카체 유스틸 젤메드 람티니 하장 사체 임비 급규도 부제티 젬도바시 데네미 대외 아메 람키 이군 젤메 담바니 진네 레라보 레미투지 니네 람치 중도 당데 알 젬바스시 이내야 머신의 람티 첨부여바타 티칼 젤마 망부더비 람티 니강베 미티콰르규 테다니야 우주체디 콘탑체무 야말라 통니 탕라 예원이 균딩기 능수이 급급수 니 고고디 랑게 람라드투 차마강부시 드네 유바타츠 아마르 쳔수체베 첸딩기 락제지야 메베 람기낭나 치르푸 유베 제르구 응아시 니 강바 마크스 뒤 강점시 고제기 니시 아메니니 게부 친젠 콩키 람사르식 담네 낭라 칭우딩디 알고 람텔라 라레 갸람디 탕기르급기 람 이루스 라레 펠람도 뷰지 펴버랑키 람 인추 주샤샤치 강기나 인도추 알라 람 견주윤의 테시 먼진 로마남기 견버탄 람기 약조탄 상인의 대디 랑조기 캐소리 유입시 괴수 부모남을 쥐는 랑랑라 차차리리리 견주유치 태조 카참니 쿄가신비 김장기 부모처 지지대 비도 시식 송디 니주타 투주 강도 집에 수시유 네 람디 권베 진이니 부모처 응아랑 강내 통는 십수탄 합제 티르치 네 람디 강라 초신 디니야 응아랑 톡디 부미 이니야 콘조리야 카민도디 제콘조 미리 로진키 로마 용조 최도 회람만 야람컨키 아치부시 Teda lopzho pomutsu chamyuki goglopthang chamyuki gujay nangni ngara nyinxin lopchi lishu. Nyinxi ki ziri lopchengam, genla ki chidye dingni marakor di. Lopzho changmin nangtu, bimutsu lamli yakba mindu. Nye rangla yang komu lam tenzhisi yun jimaru nyam. Nye bartu rangla lam tenzhisi tapsi chayu yinsir. Genla ki tedar songbar miyu yue yang mei yang.

0: 변종 라센 조칸 히케 북드 드랍 책을 하좀 진베 진효 닝바카지 여제 대타 자라왔다 레와 르와소 므랍지 마라 조카베 메토 책이 여제 진효 간나타 촌자 진 대타도 변종스 희외 진로 담았다 드랍게 본줄 마초 릭스톤아 이즈니 균진소 로규게 넘바 계신 제마 책이 고요바타 변종 피지제 드랍제 지휘 냐차 차창보 제유베 로주제 제기타 진미 냐차 제제 진당 하장 첨본된유 원자 진효다타 파트라네 로추차 카키 손에 카라 뭐마 냐차 제 차진 리포메베 원키 진효다타케 원컴타 제줄케 희뉴 총요네 냠유 계시 주도도 뉴쪽 냠좀 마세테 tūmō māyīnbē kāngchōng jē tēngxīn tātā nāmyā mārāb jē mārā jōtāb jē. Nyamsū tūtsū tāmzī chāshī, jirō nī nōnyi tsabgir lōr, pē rāngchōng chōng lōnyi jibē khyabkyō tēnī jī, zhōnggō lōnyi jēgī kāngdā nyam tū. Pē rāngchōng jē tsāchī lō jū nyambat jē jīnghyō tāngzī nā jirwē nyurchōm tūnggō ngū sū lānglēn tānggō tsubatā. Lō tī jindā kubara, zhōnggō lōnyi jēgī kāngki nyamsū 강진바 변종수 마여브리 뒤쪽 자차부터 내겐까지 체외 냠소 초부터 회라 연종 로니 집에 협규 때니지 요녀를 조두르 제대 냐차께 로랍다 뇌진 포체 로니 제신 단결 힘내 진효 닝범 망배 트네 로니 숨소 숨제 진효 야단 업중가 제담대 뒤진 당배 전에 역접다 냠소 자유도 즉토 베이징도 Gyōnyōr wōrnē chāngzīng tū jōwē nyōr jōblē tōng chōyōnē bēwārī. Zhōnggō lōnyē chēkī kāngkī chāngzīng hībsō tsōtā kāntō jīngyōr rē rī nōjōn pōtē tā nōjōn chē rīlā hīngē. Nyāmsō tsōbē tāngtō chēdī kē hīmchū tārchū chēdē gōrīm dēlā sābchīng nēmbē chē tōng nyāmsō lī rīm sūbārī. Jīngyōr lā hī kē chāngzīng chēng kē hīrbēb chībēnē kōmdāb tāngbō yīnlā Nyambara nyamsu chebe mangi yang yinbe, ji tu nyambara khebso tang larsu pyuze yabu yungu me la tu yu. Yina yang, jingyo ndatake se chong gongnu ngasane nyam yu bari. Nyo yun ting nipa mipo bar chasi, le tunbe jingyo nyamsu chuse to ma kya kong nyo yun yu me khebke yabu chiba tang, jikshi likdik yang yang chi kukin, tena nyamsu chobe ngang ju tang lakze la sokam chiba hile. Zashi lo ju nyambar tata nyo jyob chashi, nyamso chobe tui tsu tamzin che de tuin lo nyin zin, chi zin zi karma chik tong hieb ya chura chik tang karcha nyo zabgi yo be nyambara nyamso che bari. Dilo chinda nga be tsi nyo nga ni, pyon chong che zashi lo ju nyambar che jing hyo changzin la jirwe nyo jyob tuin ko che, chum zi pyon chong lo nyin to zi kang chen tu, yong zha che hin, chomo tang rin lung le, Gyatu zhangdang jie xing, ngonxie siram zhe jie zhumdang ta, sibur ngonbatang. Nze zhe long zhe tenbe guwa zha yang, lang long zhe tube, di simbe luanda lan yang wale ngon. Nyeming nang tu, chong jie tang chong sib jie pi jie tang, yun do yu la, mang zho jie tun jie zhuwe ni zhuy ngonbatang, merik tun jie tang, pen zhuy da zhung sibe naba yang yu. Pen zhung su hiwe jing zhu tang ne, lu ngon zhuy tong nga korwe tun zhang ke xin tere. Lo ju je nyebar tata nyam su tang yong zha sebe men nam je lo ngo dun tong a ye shen pyo tu shung we pyon jo shen po ta te kar tong tu ru. Jin hyo ki lo ju chan la nyebar ne tu rab je pang bu yin. Dun gong de ne la zi te je sar ju zam ten ne me. Nyam su che je nyebar ki lo ju la him ju tang meri ke lo ju nda wa che to pon ju la ye hip je chi bar ha. yin ki tsab chi tab chewe nyambar ke bangda kondun che yuwa ma si zamling ke jewo kuen la che te karkung sarba tuyo te changzin tuy rab su kangchung sa tuyo lo ju tang rinne samur zhangdang chabwa si yuwe jiyo kinkurwe ngan tuyo lenge tang genche yun tuy korde she le ke topyu la tene zhonghe nyambar singne ke yun jangde rangje ke nyambar yik tsa sungjong tang tuanko chwe ba Mera ne mera pa junzi je la ramdik cha ju yin xie sunya pa zhe. Sengla ji xiam la, Sato Sosho Chape, Pyo Rangyong Chongje, Rengon Songchong Soyik Te, Chinda Kwebe Tse Ching Yine Song, Lalien Tatyo Yinbe, Du Chin Hik Kyujun Yin, Nyasha Sango Para, Hidok Chong Lhina, Pyo Rangyong Chong, Mermang Tu Tso Kap Chun Yinbe, Jun Lin Ulin Che, Chong Do Ting Nyer Son Para, Sato Sosho Chape, Pyo Rangyong Chongje, Rengon Songchong Soyik, Cheba, Chinda Kwebe Tse Ching Yine Song, Lalien Tatyo Deta Chine, Chong Cham Chong Are, Soyik La, 全 留级一位男，记者团长不没认为是我，那在大学堂我们店主看到伢子这边是我当，忙着到伢子这边是我，新竹当派出所给大他们家中间干着，小中团才几件南村出游，第一没有人是我送进了香港加巴当，中华美食节培训陆军生的学家军队去吧。前日新竹来通了国的动画，姐姐人路党设计苏军老苏百万借钱呢，制造人路街三百兵用党，我部兵用组装下去一百台。许多中华人呢，所以给兵用街推磨门边人我通工街六十堂，三公街每处人力街接受了协助的人我松江堂、白桥街、陈水堂、南路。马拉街二位推过厂子当年，兵用街人我下乡不是特别偏见着了。成江开松街电子东区行不来，什么的天地黑了，刚上十米了才开始搬运。过年的门头按住七零街了，才见到身上那就是个虚影。
1: 集团错别都是电报组，
2: 将军冷不三百人，白白军。
3: 今天很给顾客们上，想了集团错别都是点不足，将军冷不三百白白军级别七点零钱收益，我了很给呢，能说阿拉上次过去三六七四个六千六七七不是不提三着呢？
4: AI 全面研究推入三百国产，很给顾客们上。那你没特别努力认真把 AI 这么一，既然你年年准学别的前三段歌词，
3: 南所天心天鹏在歌所里参与工四块钢琴主人初见合意，阿拉山里阿十年年培育你不赢，第二没给起人他我有土不马塞，他东没谁看给，所别超不他，蹦蹦娘西给，别特别的我住了地面，他想给推来批给了，让人切土机些不是，老你说一空。况江苏呢，阿拉上次归途，坐着竹板用了它。况头门儿，三只天，里头让俺们堂哥给摘龙，亲不吃。三年提给没事卡给忙错去，甚至亏被肉掉它。说别吵不出，蹦蹦娘西皮，电送前边空人心。三只天落地怕变啊，错对拖不穷雨。年前难说，阿拉上次归去，没事卡给联系不他，忙错。第六期，全面团结合作了社会局、黑水团、参谋团，民心了，初级级别每日团结起，七十六千是错不是？六千天，起来给七十三六，心团啊，我团主吧，每片片起来给，脱向了初级级吧。朝军制度之年，团长讲过坚持苦话，每日送去团长点送团新点名呢，所用去吧。今天普局给普段举行七八所南团忙不明年，接着谈七段，宁贵七连所南北忙不两者七不局。闽南区日出今年，阿拉山区两岸滩头用段七别共产主义民区七万天连三不是得有。阿拉山社区里南所给七六段头念不谈，三只先别组准备合家忙不有，三只天刚不出别记落满身啦。祖军明年三年提给美食卡给忙错谈念头，成都肉食切的中康松江团团来批给。六十面具所给开公司，我团中年跟着团队参与。六千套，这几年通苦有钱，河南去选了金文社一六九中心，建设了肉圆团，电边江南七八太阳参与。况且我的个同门用个米团三只九米斤，美食卡给。忙错错，阿拉却空几天呢，肉人吃不淌。阿拉本起能行，强中七个月。你主把仓王巧娃穷在谈，能亏起巧娃下大银币， Turki denbe zesemti gyudu chitomnen nyamki du chi jubshi. Penzu rongram chibe gyundin ki chawa changman nyamdu dune miri tunji ki lebgun chakbushi chayu. Shendong ne yongwe begong ki ajaw tunle ki ne mungmi chi tangtu shizudi chi tangki tungkong pysum chobe dekar gyuwa chayu. Kong ki zumsi si nga. Sakong le gyewe tunle nyamle ni cho nigar penbe chawa shikshi. Dikar Mishika ki mangcho ta nyamto losim jiktun ki betop che ne che dan to ne se tun toba ta. Chowa chage su dwa toba chigi yin. Si jueba si. Long yin ki gigen zhengi yi nangmi chi di tang gui tu si tsuba si. Kwang ki lup chi chi bar ngoy la mi soyong chi gui. Nyin ne da ta, da ne lo du di. Miri tun ji ki sabun rizhi xin ku simir chu gui sim nang to dam na. Nam si kwanzo tanzam sungyong ta tunji yarzun ki minna sangbu si du yungi ri ji ju. Gigen zhengli yi tazam le rogyor chibe nyongwa ta miri tunji ki demgu lopchen ta nyamji che di rengi ki nyongwa nguye ta nyingzham ki mibi nyamju chik yu jing. Kwan ki haksam su mi ki geche yu ngu ki minnam simgu tip su. Demu wa zhu hai yin ki lopchen chi ki ngan chu semba chik du ji song. Zhukjun minna chun dian song ta li ki la di ne, to xiang zhukjun ta, tan zham song gyong chi bi, gi sim che wei nying dob le, ngan chui lop chung shu wu. Si sim gui qin bui nga, jue bu shi. Minna ta, chao wa zi sim che, ngui dun dam gu chu. Dian mo wa chui ta zham le, rop gyor chi bi, gen kur ta. Mi ri tun jing ki nang tun, samu chor si tu yu. Lop chen chuk ji wei cham su. Tang lan shep shu, ru ka gi ru mi ta, lo ma chuk chul ham zham ki. Zhengba jik tuyo nga linbe nyamshe ki gyurku nyenshu chomchi nang tu lang lang chabashi. Songgyong ta dopshu ti gyun tuyo nga gyurju chaji. Ala shan sa gui ki linshi ka ki tanzam ro gyur zhuk zhengba gyar ha zham ki cheji durub chedi. Bechu mi ne demgyu ngok tuyo ta se dui che ne demgyu lo dip zhomchi bar dip che xing. Sui nyam tuybe gyubishi ri chu ne samlu chepsi lopsu lopsi sunbashi tuyo ta. Bungka iwe jokji chokpa le di ne chungdu tang su gu. Lopja chongsip je le demgu kyoba che yu. Ala sha sol chi zha bu bu zhang xun ba. Wang chung ki. Jung gyur ngan chu. Chepsi samlu lopsu sui nyam denpa tang. Chor nan denpa. Penje denpa je. Jung gyur gyun tu gu di dan ne. Mishi ka ki. Mang cho nam ki. Jibe tang gu ki. Sa cha til nyam du nyam chung tang. Nyam ju nyam chu toba che gu yin. Si jue ba si.
4: AI 주민연주 규정사변 고찬 행계 군감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체생도로가수
3: 생캔 행계 샴러 외주 망편키 쳐덕러 디니 슝람 샤동 토바시 편중기 산에 카타 디첸 카키 주출릭돈탄 퇴규러 텀진 냄부체베 꼴시 세로나 시지 체년티 강중 사투 짐주와 창마 왕와시 시지 참두 슝람 차샤 피게타 제돔 게린 디네 주치 닥종 통부 리쿠 탕부 겐코와 뱀발라키 라토 게용키 나치닌주 차게 신다키니 게슈 친부 티달 주부시 슝람 타종 탑사 탕보 러줄 하잠 시초 디니세타 슝람 샤동 토브 체규니 뱀베 군딘키 레그시시 카와 쳔부 펌니 리람 까바타 람외소 캬바테바 리니와 랑콜러 닌가 쳔바소키 튜중키 네츠 튜심 신콩키 탑스 두말 규규 슝람 타종 레트미네 카자 부유기 토 규베 송니니 정용키 짐주이겐지 콩토키 주출리소 동화타 튼규르 텀진 냄버치비 춘춘시시 주출러 균도 당내 초실규비 람친딩와 롱아체 죽시버니송 표장경종 동우급 주비 지동 규지고 정용키 짐주 탑초키 튼진 시미버타 조규실 슈겹디 초시 참게르 샤동 토비 초규 짐주 차워시 강종사 토림신 준비 미지카기 망초기 톰낭알웨 치루침바타 기난티웨 균투토바 딘자초르심 낭웨 겐린토바체 충유 능수총기 자친송 마루샹 터콩 따총조 콩고나 仍충총주조바 핀조기 람샤동토비 주슈 하장 뜻디부두 팅아총주 冷不亏용不미바타 강타 차박퍼급 티웨 등접기 킹기유 타자 렘부 사바 군용라 갸치웨 람다 추즈 지잠 동도 침바 마세 외부야 겐지 제대부도 지셰부시 망초 치규 간에니 짐주이 겐지 디첸키 전에도 토굴타 뉴슈 유구 탁수 치비 망추 퇴문 시시 태공다 총초 자투 장경종 전에 중남 组织 남장 토담 디네기 레튠 루카키 디유 긴쿠웨 난츠 중국 짐주 组织 편촌에 자 组织 괴동부 레쿤키 당 지부타 능수 총기 자친송 마르샹 처공다 총주 당 지부타 냠토 총주 슝람키 뷔체 토동 귤괴레 자 튠조르타 괴디 당유 지주부시 레튠 슈카키 지주 님버디니 탑초 당부 제시 틸린 체바타 조보 망초기 삼차 도린 강도 체니 렘티타 추비소기 주괴 십디 균체미바 레스 당와시 니돈 갸미 니스 쟁아르 다왕아베 치 주시니 징체르 지리니 차니타 싱체르 밍아 유베 망편 총주 슝람레 자리 고초부타 주준 봉카키 토장 소롱군부타 넘시 교도 치워서기 강의 캐도 세디 레치베 규짐 시불 더구 주치 체탈 다시에 송치 투가다 랑골 샤동 토유 저람치기 군도리 강총사투 촉대 능수 짐주 타게 균체미바 투구 창도 침부모유 롱아친 주시베신 정용키 짐주 긴지 콩도키 무주 주출르디니 남장 튼규르 구디 단위 정용키 슝람토 랑콜 샤동 토비 람타 큰동 지리 치중이 당아동 니기심바타 림디엔 슝람 지리 치주지 심바 게람 규메 림숨 옌키 슝람키 돌체 갸지 굽주 콩아 심바 슝시 치숨 제람 게키 슝람 차웨 좀시 조타 총경의 추제 숨키 벤조르크 시제 차니 준바 페니 정원 치비 마람 림불 체바 게람 숨지게 Ligdong Yurgui Cheji Lamta Jili Gata Nishu Zam Tung Tu Chimba. Mangcho Pedu Yongwei Tuyun Chuzui Ni Zam Tu Tung Tu Chimba Jeshi. Chobay Tan Hexi, Hanying Jie Jalam Ki, Woyi Ki, Jalam Malam Ti Sikui Ta, Chonggi Ngar Shadong Tu Bata. Kedu Ki, Malam Ji Ta, Yela Kalam Mawe, Guiba Juni, Kalam Nigi Hazam, Gikab Chinan Ki, Chonggi Gijul Hazam, La Shadong Tu Yu. Jimju Ni Benjol Ta, 지조 폐개기 멍시이 접시 참개를 샤동 토비 총습기 슝람니 망편 칠규 능부시인라 퇴례 폐개기 능부타 망초기 법할 능부시갸시 시즈 감바종 감바총대 면디 총주 아담 람시 룩소자외 냠례 강키 고팔 샤동 토유 람니지 조자 투바타 지수이게 람니지 고타지유 냠례 강키 녀버군부 장기 룩창마 냠디를 주비 로달 고짐 고티 고하잠 제규 랑골 샤동어 투 콩키 네츠 콜링급 콩키 팅안냠레 칸키 권잠토 아담 람미베 동원 지금 니발토 장부주구 강자 퍼급루 총외 투주 약수 투쇼 치니 링콩 토브적이 미지 주비시 니돈 야미 니슈 정이 로네송 람다 지리니 유베 사 랑골 까마줄 하잠레 도미구베 멍초 렁부주니 감바종키 멍초기 조규가웨 내둔 탁주 토브마세 감비에 루기 캔디엔 퇴레 뷰다 균투두유 총십키 슝람시지 강종사토루 지도댄비 총십키 남바사부문유 능추 하리니외샹키 레월주이 컴뷰미도타 시지시에 통문종키 캔디엔 추첸 총대충우 닝치미도종키 기린 총주시 퇴 최신소 더디 람차디니 니린 강살 깨자 취배 유골 서치 시도 둘유 롱아체 주시배신 정용수 총습기 슝람 지리 초동 앞디 굽주 콩아 사준 계준 체바타 총습 슝람키 지 람타 지리 치고타 시동 시기심바 샹총타 시진 총소 람샤동 톱제 하소소 갸지 갸타 갸지 굽주 콩이 차시게 신유 강종 사퇴 짐주 포율키 사투 미시카기 망초기 튕기타 초외 남바 갸토 되바마세 벽이 뷰체 토외 피게를 균체 미발 순수니유 짐주 샤동 톱제 균투나 토르 침부탄 뒤니 싱족베 러겹룽게타 텀싱토 롭종타 면주치발 교벌루 규수 교바타 뷰리기 면주타 롭수 튕공 텀싱싱조 귀도 캡토바 충유 Chopsi Tsamke le Shardong Tobe Lamche Sob Jinki, Mane Maruchi ne, Satu Single, Kenden Tunze Natsu Riku ne, Geyong Su Chilchong Chitubi Yu. Pyoge Naman Jinki, Dabdi, Dolamki Sane Kaki, Yugowe Yiwan Rabdugu ne, Rinne Yugorki Tule, Tege Chilchin Yu. Chonggir Ta, Chongsip Kangsar Kyobe Shunglam ne, Miri Tunze le Gudi Dongwa Ta, Tanzam Yabu Sungwe, Jeda Kechin Si Yimba Ta. Sane kaki, mangcho zhowong ta, beji tiwe, sabdu chi ne, miri ka pinzun zhowong ta. Beji, nyamji je, gyunche mibar, dingsab ta, dendi tubyu. Gyanggyu ki, lengbu sarbe tok zhongyong ki, jimju tabcho ki, pegyuba genje ki nyingdob ta. Lamni ki, nyingdob gyunzin ta, tarbi dongsi yubba ta. Zholam ki shubu ta, ngujub ki, nyugu che di miri kaki, Mangcho, Tumong to Chukdur Yongwe Betabgi, Lumbushi Dushin Yu.
5: Kola Ditola, Mitung Juru Gyojuzam Tsuwa Gishin Yu. Shenda Mijuwe Kirani, Tiwe Yang.

0: 那个月是，乔永年决定继续军途的，便就不再吞并韩，狂徒陪我谈。迷茫期作为出借谈，并且用口里啊脱的穷话，给忙期讲在谈，基础边缘期，责任脱的能稳些说话，健康边缘期，狗皮，几千年呢，立足穷话，就看天气，冷冷暗冷呢，吃了早心，暗里，电车穷我借穷也是，乔永年决定继续军途的，继续这么呢，决定现在，密切体会讲开气话呀，如果我听你，乔永年不是，决定去拍给给出借对么谈，乔永期，拍给给糖尿病人心谈，糖尿病人心谈，军队人心对么些是，乔永期决定你，穷啊西极，乔永年压根用为决定么谈。
1: 第一呢，变作谈，确实，十年基础健康边缘阶级，做准确有年规定动规别，两千年段时，就可能是其狂别结束了讲，提超有年，就真基础准土别，每边主把也修改一年特别些，超有期，就真年，迷茫用作了片头别，就真不是，慢用期，就真没有呢，超有期，就真没些是。
0: 乔永琪就真去南图，书记一讲，签名也不疼。乔永琪就真去，创业谈，创新不谈，三公开关系就真也不是。创新谈拉瓜图，微博收购你。乔永琪就真去签个协议不是。创新谈微博收购去，就真没皮呢。也用去乔永琪就真没，为他的该追去没处理呀。
1: 也可能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天里也不是，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天里也不是，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天林过你，乔永年决定继续转土边，马
0: 有没事不行事业就有你就真记错准土把切皮呢切心也真是军中切归了切心吞不困呢你归呢切面你不疼就了你都你说了些别推举电压三路东归了蒙西电话疼普通主帮偏这吞不结讲切归事业就真记错准土别给个普达去不离不你
1: 让给其基础给我做而谈不真理编就做准谈七夕做准人力做准基础做准健康边缘做准节基础给吃过去不谈前六年的年给客他给动位特聚谈现在明年的年节给客他给动位特聚三对年的年配给了规定动位特聚相谈创作
0: 他给动位特聚，萨空卡吞椒昂，配给动位特聚，滚筒昂，配给动位特聚，茫茫酿制昂，配给动位特聚节，落在店铺，拉达接近，人个侧筋，骨髓疼，开水起不疼，为个内壁起帮，帮助椎间切不解气，各种某处，心态脏结结呢，也不给吧，解结脱呢。
1: 教育你，究竟制作准土把切不提，迷茫期看你不疼，路过期，你们是态度不稀奇怪。这个葡萄去不临别，退是你，刚耐操疼，冬春切别你个数，体味，耳熟切过不稀释。教育你，究竟制作准土别，来前期，每边温度切不你，俺去路过期，艰苦日日冷。 俺去实际持续干一回事，但用糖给用密码，多做几支起，员工去宁托具体，各种门处给给个榔头，推个单儿敲用你，笔记投喂，就进制作准土把切提，敲用你制作人录起，听日间给客端点做准七八样，提完点零起，门是定规，中规密码里呀敲用你，多规起那段，他去呢。 穷为蒙西定了呀
0: 용계도 소화인의 조불롱수 주기 도교시 디니 중국 로규 털이야 중만 용위 랩진키 총규 지진라 중국 미리키 지졸이야 샤비 랩진키 제지시게임시 고바니수 진이 조용리 지초신루키 딘랩진키 기크 돔딘 주준치고티 요주고이 제지 안최당기 랑게키 지초신루키 딘랩진주준키 고바숨주키 탑주미비 도요티 미만키 도쿠키 강인세와당 미만키 초아 지찬니 주진키 추세도리방 시제토니 딘랩진문주치바제임시 미유 아마니 두가키 문리야 문규르 중심시 멍시디 토리야 안주 당키 당종니 롱갸 룸베글리야 조진지초 준투바 치바탕 디넬라리야 롱우 숨주싱리야 베준 체디 중국 사부종니 롱갸 룸베글리야 디럽진 시제 차네 문규르 체디 샹게디니 지초 진루키 디럽진 키게클리야 준투바 치구바 뚜유시 아래토위 루규기 고수스 사베딩리야 루튼 시진핑키 소신나위 당중양키 게지게난키 니버당 랭게피기키 차긴리야 조규기 이십체토 뒤럽사베난리야 지초신루기 뒤럽진키 조중리야 구디동위텐리야 지림 주구체디 절은예동가미니슐러니 뒤럽디 뒤기키신리야 조용히 조진 지조 준비 멍시 딩리야 코바니 수치니 지초 진로기 딩럽진키 계획 돔댕이나 조준 체급 되어시 조용히 조진 지조 준도부 체니 시제토 딩럽진 운규 용화 치바탕 디내 조용히 지초 진로기 딩럽진키 계획 돔댕 조준 체급 되니 뒤럽사비 중국 캐주 댐비 지소진로 폐기동위 탑주기 꿀지지시 뒤짐 탕문니 지금 예동감이 니슐러니 예동감이 숨주성의 링리야 초요니 조진 지소준투비 멍시토리야 라리야 롱어중의신 비탑체니 지소진로기 팅럽진 시제차내 운교를 제곱되시 뒤디리그 랑게키 벤조 돕슈탕 천재 돕슈 체칠게디 사두진키 계급키 둔체도 추부탕 미만키 잔냠안 티슈 잔냠안 피계용위 기왕 긴송강리 중왕 침균계급탕 침균시슌 침균지소제 시제찬이인의 주부탕 초컨지 렘루퇴구창화탕 계급주균마라탕 지균친유 시제찬이 딩럽젠리양운규중왕 지초기 변윤터주 토제사바야 립신 계급기 링내니슈 치룡문세송화당 중화이 링내기 슈기른 안외인의 치신 서무용왕 미만기 초왕안외 졸부중화당 용법 징제미초기 둘체 토룡문세송왕 총기탕 총세파당 사공카발기 폐계기 희바당 총미 초외추제기 희바 지충통의세송화마태지배십수잔냠진시제찬의운규를총화미만용조퇴무토축부리는교회곰덕댐볼뼈방디럽기지초주경기남바시제찬의주진지초순수계신첨두루댄인방긴캄쿠유시제찬의列주중신지도댄배중국미빈시제찬의인의운규를총화제임시퇴림니분니 今日你东送双轮年，对着地土鸡起身体，听着见细节脱了，温州这边门系统，哪里呀？罗军也是别军前提，让给地你，就出满足翠路西屯个地安定期，基础人路期听着见起，给可当天土呢，军土边切割，对的呀，李哥，让给起外边边云塘，七不西这边云，三边边云。 基础级别云，健康边缘界，全用内脊上都送我糖，也可追根麻辣糖，追根情侣，听着见两温州琼王，就对给到糖，给及修金东女，温州土区别 给克里亚有关，迷茫用作推门头，求救了。

0: 유럽 사바타
1: 군도 사르바
0: 피게 사르바
1: 소아 사르비
0: 회기 뱀규
2: 전에 공감사 군인의 뒤도도 중앙농촌이 뒤집을 공 포기 지름도 그저 휴배 표지 뜸주 집에를 전세 좀 나와 그 수준이 팀들이 전화 그 병원을 거주터 당래 주터 몇몇 법조마 미니 자원 준비 칼럼 매히 그배 칼럼 제 규름 수보로 몇 자원 준비 꼬꼬마 희귀주의 수업 지출 응아동 자매지 돈이 여배 당래 법조 제 토크라 중구 제배 제이 메히바 모세 퇴메 밥주 시보라 빠스켄 켄치 장메카 장자네 대 도주메 저부 짜름 제 코르모니 파세 파르체 점프르 메걸 밥주 뜻답의 전업중아 수유바 딱히 남측 시부 메거 밥주 돈벌 제주사 군이 송유 메거 밥주 뜻답도 르바탄 무소 룩지 메롱 망부 튼자 고든 강이히나 칼럼 준비 도매 섬지지 나 저지 버트리 메메바 희희인데 보통 마보데 자 준고 전 강인데 기다 달래람트 코르칸 줄인 정용 소이 메 법종원아 준턴네 코르몬의 라제 파티 살람 준비 사토 심히 레지 숨으리 나 저지 버라 당토 세솔라 진조 시그 코르몬의 라세 파티 살람 준비 지람들라 시르 직동 직자 희향이 유바타 선영 서울 지지 희동 업자 인스바티 듀엠트 마하장 니누리 지론이 동 찍으러 코르몬의 라세 파티 자람 전부 중가 미미 진네 답디 라세 기타가 힘에 바라테네 세소타 저유베 담가 희리 자자 점부 밥줄라 서울 지지 희동 계제지 제주탕 토조 밥줄라 서울 지지 희동 계제 고시 루몽어르 밥줄라 서버 지지 희동 급제업 중 하지 꼬룩 밥줄라 서버 지지 희동 주자 진 통수 유바소 밥수 강희 이론 문남 중 희나 깨어바 해다세 제게 칼로나 소롱 뒤체 탄형께 체가 야스지미 같다 로리 천용 좋지 레고 워크 세스도 힙줄라 늦지유 제가 라천이 집안에 소금식 들이 골모 메코르 리축 준비 거지 겸아 정정 광희 갑자기 뒤 맞지 네버터 송정 치는 거 같다. 내면 님도한테 삼촌다 사도시 취생다 집에 인식했다. 거기 밥주제 용달이야 내히 거적시나 토메 메메 밥주 숨석기라 내 돈 봐. 대단 없이 나 인연 좋다 유지기도. 맞자와 진벌 늘 송정 치고라 뒤쪽다 조이 키네 돈 조이 안 치고. 거머네 라제 파티 살롬 두번에 람틱 장비에 람틱이 계제 사건트 람트 니힙 준세 차사 휴르에 니가 싫은 줄지 마세 지투 유정의 정치가 매중우순 세촌체에 제론 테베 치주리 혼자 니들 짜는 특정케 메코 찍기 가제 바로 추는 친게 메코 니체가 메코 제스바 마라오 미야나 긴린 제고 고왕케 메코 찍 미미 밥투스 카카코 같은 메콜 힌히 샤주 투지 힌이 문지 규테 메콜 마보 된장아 콜규 투베 게니 지지유 롱은이 규진 소부 짜름네 주바타 무소 진리 치치 마저 규지 치마다 메콜 콜규 제 창보리야 땜붕아 마저 치마데 소부 짜름 협동 투베 녀종 주기나 토메 투스 주지 메콜 차숨 동주 땡기 치마다 다자니들아 루지 메코스차 춥진 동기유 메코로 코르주제 장부를 마주치 말래 메메 박수제 가젠니바 대외 응원세 되죠 심었대 유크 마주치 말래 뒤추 전중 틈에 메코로 뒤도도 좋지 토른 뉴데치유 메통주 메베 도담 약보 지투법이나 밥주스 메메세 도담 진게 메베메나 틀린 도대 도담 대외 늙었다 대외 십자치고 전지유 칼럼 데 대자 협조 투배 론이기네 대마야 희희 삼고배 파삼몬 히트 구투비 루몽어르 다달레 그제 고지 서초타 냠데 초나 치우 법조스 파승리 줍치 바큐베 조브르데데 콜럼 교회 직치 촌지 집에 춘고체 카체네 제시지 롱람라

0: 호모 디딘 랑기 아무라리아 게딘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1: 마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큐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베스레스도
2: 암라 키란야 참기 좀 말해 봐
3: 암은 참기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잔심제 제유 삼제 라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를 지나 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르 투기 개발 커네형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녜녜도 스웨초
4: 나츠 능미냠 좀 치바라 퇴기 케바라 커네형
1: 바라다 아무라니 슈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장 베츠와라 퇴기 케바라 커네형
6: 바라다 아무라 나츠 사마 로요예
7: 보나 보나

0: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改龙庭行。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灵个列钱卡给我们的学区业。天涯秋水出版的东北拍了，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钱东脚拍了，秋水东北的给不拍了，三脚列钱东脚，秋水给不拿个别拍了。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쩨응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브든비 파라 선규 레젠 쇼교 추즈 주브든의 쩨업게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쩨업게의 주르구비 파라 롭종기 투즈 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르구의 니슈비 파라 감게 초규 레젠 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자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임비 헨게네 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yungusu takju chiba soji ledun dupshin yu. Mingar ledun ka zhummyu yimari.
1: Diga leku nebiwe necu. Jigyo shuji Xi Jinping ki, gyekabji cenri la zhe chakhe chojin tan, kanyi ki yuan shi chojin, zhungu cenze tun zoki, geyung tumi chojin ting chukjiba jie yito nang hui sungxie kejin nang. Nilam lo xie zhin, rangye ki cenze chasha la tobe chumze kejin la dingzho kangli nang watan. Cenze kongbe la chepe tuba sabara yisip dingsam nang hua. Genji kursim tan, kaza guidu ki samba, legen tupsim ngarbe chiru dong watan, lo nga zengke chakwe juo ngabe tukabki cenze chasha gorki dan zhungangki guji ka tuengyo yongwara nushu yugu tumzin yakbo cha yute langcha kaze dungyu. Gyachi chokshu cenze le tuenbe, jige shuji sungxie kejin ki tuyre sabbe cenze le tuen yakbo zhubyur dungyu ki kasho sedyu nang yu. Lopchong tang kuwa dingsab limba tang ladara tungyu tajikdo chepa, cenze le tuen yakbo zhubbe chusim tang simshu ngarwe chiru dongwa jie chedi cenze gyekho topchin zhugyong chepe mingce choksu lodian gyurmi nga dungyu chepa tang. Cenze sato le dene zhongkwa nabbe tingrab jen la di gyur tang niji chekyu hinsi song yu. Jige shuji Xi Jinping ki, dangi chokjin zhubgeba chokchun dang zhungyang ki, cenze sardu di tingrab jen zhugyong ki ngunse tuyubbe nipo to xanten, cenze ki gyekho topchin zhugyong ki chesi yurin denbe gune guba tang, sardu le dene pige ki tabju ladara chekyuru gudi dingsab dang hua. Cenze rikshi gyurju kyun yungne dingsab do dang hua. Cenze chasha la lukyu rengxin ki chumze toba tang, lukyu rengxin ki pukyuru yungwara gudi dang wa jie che yun. Rangye di ni, kola shibu cenze na shu ken tan, legi bu ken ne, sardu chi ken tan, ni chi chi ken le gyung nyuru gyurushin yu ba tan, sardu ki nyuba chiru zhu gyok shu ki gyekab ki chedu gyurushin yu ji den na yu. Nido ni shu zenga lu, gyekab ki chetu cenri la zhe chaka top ken, zhongku cenri kan ngwe kam simchu so yi yuan shi chen li chuan ki, gyekab ki toda par sum tu cenri la zhe le gyab gyuru chi xin yu. ngarang ne chakati tungu to ngan chu chokpa tang ngan chu ge ke shi bu li lo ze le ri le ja gyo ro chen bu na wa si ta gu ja chen bu na wa si hin be ngu jin chi ge hu ce ri sim ju che ba ra ni ba ru tu ne tyo la dong de pe ba ta gang e ke se che pe ba je chi ku ta che ngan chu ni zem ling to lo gu ku chi shu ge ge ke si hin be ni ba ru tu ngan chu lu gu jin pi je dong gu xie song ju Nido nishu zhenga lu, gyekab ki chetu cenri la zhe chaka topken, zhongku lukdui cenze chokbe simchu su jubshipe yuan shi ben de hi. Chaka topa di ni, si ji yin la simgu yang chenpu tipchung. Chaka ti, cenze le tunpa yong la wangwa shikshi. Nga ra ne, nga le be zun chenpu cenze kya gong su, yun che me bar sa ji sa du che di, zhonghua miri ki lepchi gyadar ngun gyur yong huar, rengi ki dupshu le ki su byu gyu hin si sung yu. Jige shuji Xi Jinping ki, Rekhur sabi cenze saji tan tunle pukyur ki miri ki tunji tan tsuwa gidan tan zemlin pige ki nedan la gyundu dingsab dongxin yu. Ngansu tuyubo sabi tan langcha sabi tan chambara chiba tan chitab ngarwe nyudin sungte rangye ki cenze pige chu nebe nedun takju dendi tan. Cenze chasha gor ki dan zhungan ki guji ka tungyu chekyuru nyushu yugu tamzin yakbo chegu si nedun na yu. Gekab cenze yartun chaka topgen ki tunmi 中国三系参政康启心主吧罗庆天启基业书记松懈开清来俺让你推热三百参政来团别插定都苦路费跟着他为跟错了穷俺从基业书记松懈开清的公团体高多了加塞起归属清不了军内结合起各个内政团内团体提出军团团错别内政体催习天灵起特殊唐部路早晚出发 Yurin zunxip chepe dekshu tan genji kursim denne cenze ki gyekho topchin zhugyong tan chuse tohwe cenze rengchu rangdob gyekyuru nyushu changman legi su byudyu hinsi sung yu. Gyekho lakze sarbi chaka topgen ki tumi zhongko gyasu lopchin ki gigen chimu hua jia yunggang ki. Lo dita shing gyekho ki namchang kechin ki gyuntu gyabgyuru tobe wang ki rangye ki chudin leche sisi kuryu tongme nesi dekshib chenin ki kekun su rangsu gakze lakze du tu yu. Lechin, ngan chu lakze le dine tepsa tangbu ne tu ngu ta ju nenden chenhe, gyekab ki yi chi le ngon me nongwa tan, ta ye kya tsur ngon me nongwa chekyu hin si sung yu. Jige shuji Xi Jinping ki, kang ni ki yuan shi ni, dang ta mi mang ki boba che yu hin pe, cang me si chi le jin jin ta bie bong lue mi chenhe, cenze ki ngun tun du ba tan, gen chi ke chin kuru kwa, na xun xin de mi na su kyun che pa, cenri ke be nying dup lang lin da wa so ki te, bie du ni chi ki nubba dun bi che yu zhe wa yu. 亚旗参加联军问题制作人路停车间去结合多千组跟去多数开清洗影片场面结合了相对学堂迷茫了第一准备培训给水军台北当天参加去结合多千组军采集切记三百盲章就与日外预计年度难学结合人群参与参加图片给全民毕竟六千 Welcome 路林去原是王安哥去记者书记松懈开进去加起参加联军部署的国家参谋长说第二前头实际进行了最关键进行年三八日中国参加联军部署将人给普桑军舰没拍的对天怎么能给世界他在最新结果俺去卡丘地的今天现在没能二位忙我使用前天同美三队给重振二位忙我特别就行些送去结合人群参与参加图片去推明中国参与看大连在就是我看新竹看去新竹派张涛去让日中国参加天空别千不穷去门文章口供卡写书二心两心也参与去俺去直接书记俺去落了电波的年天美国籍电开车提起图别就两米前呢从这统一影片结合这边就是空别谈美这个西北亚团体俺就仍然给来给比较信息送去把谁
0: 这个来过来别别你出同门生端起江南了你这的别得给活动点别切记得直接书记习近平起中国共产党五年内龙国家的居民阿科巴电力设备促进团能为松懈开进了七岁级团员的日本雄鹿级团员六年级团员级开进点别来里卡给龙阿镇级七个军阿巴的白白举办的中国南北停车间组织了各地动起阿尔为卡脚三段的习近平扩段那有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了中央托党开来的中央托党委员开来处连接全部穷有上面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的广团六中的六大的定时七八的根据国书七日动话当当阶级的来给全用了相对学话编就的制作的必须控制了相对学话满足了给领导历史动画的相对学话解切的阶级独进组中的美丽家的切立即提备七话表格写送有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人龙国家的居民爱人中国共产党给具备活动出版陆剧的人不如亲密到我的当他迷茫的恰恰空白的活动出版对人了讲的那么是其当情不谈这句证据列着特别谈不见的用为借用三年卡的列级不得盲错的推进度促进去查见能对了谁谁能有活动出版从这他的特别早晚年中国共产党给杀性电别国际了热烈于吧层面恶俗用作投票这句各种错别直接所给吧选吧高评起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里罗杰党前部军队抗议别各自提三段定时不能的按住同门省队南洋军用的吞了的呢结合了青年计划女工了的呢结合多起的东西的国家贴穷按住习近平给登组公布你这都采取军用协定中央起来给人民党赢不得结合的团队跟着周边七岁的人士他的爬的松都落了电不容易的电给你给他就人心给吞赢了可把定是不能把的松用你他就都脱不起过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的广团体却用了增龄人别来着搞追的推入设备结合前部直接开进组织前部女主管修所俱乐部结果是送予结果落着浙江慈溪重建的洛东公司协助的那一第九级经理钱海军去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了年百级我让了国家前部提拔的新秀将切入轻松中国共产党给杀性电别国际部安住了新年那么是老婆都给我得别军队热的人不穷于日就给别切托人落着忙不得推上车动忙不这位落地朝我忙不准心于安住习近平给登组公别你这部军队啊习近都早晚出不得满足协助定时不住的恰就饿了点呢党员级跟着老年打不得落着读书来结束比较引起送于中国行列安岗重庆乌龙仙女山银浪安岗给党支部书记胡小康去直接书记松懈你是将人物的广东丁设备按照短距的合作三段左右习近平早晚出版我在来段不是银白案呢六进级推入的我所举办的 ꯀ્યા다르기 차샤 러부치 나슈버니 나랑기 시지다 겐지인 네 로덴 규밍아 땅기 깔라 녀바다 땅기 지수 장데 이지 된도 동화다 모두 배답 세대 뷰리기 문제 십슈르 된네 유미츠 튕기 공배다 버바 추규라 로람 제주 인시 송유 직접 수지 시진핑 기 송시에 계진낭 중국 공대 땅기 균제 메바라 외동바베 체지 삼미제바라 뛰투베 토드 바르숨 추기 표준기 계시 세든 띵섭 남았다. 땅용라 니바도 체급방아 일랑자 사슈티 되나유. 직접 수지 시진핑기 안주의 등의 사르바다 송지 체대 땅기 표준 계시 균제 메바라 타베단데 땅기 모보다 가도 초와제 남야미 교바다. 토드 바르숨도 사뛰기 뉴바다 공부 지슈 탑진기 뉴바제 침부 댐바 체급.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무제 킬레기 갸지 레지바다 레소바츠 직접 수지 응학주 이라 댐보로 응해바다 랑우기 개능이네라 시간 소대 중국 남배 팅럽진 조준라 구디동배 경남 서베토 무주 배덥 제대 뒤럽다 미망라 원농 매규배 제지 서바 삼미제바라 뛰고시 송유 중국 조리 조배 수주디 당 심주강 경유락 제디네기 조리 왕小燕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체제 침부 조바라 북섬라 땡괴받다 자샤 갸지 동바라 배준라 땡괴시 땡나유 전제 레듀마식 인백은에 안주 땅주 경다 천십념제 띵섭체배 시제랑자 덤진년부체대 시진핑기 땅주 공바 라다르 퉁교체받다 양답의 시중체제 따와 죽받다 랑린따르와 가제디베 라제 강조추 땅윤기 동린 비싼 뉴부뚱비지 체대 속변니치니 삼로 초직도 동왔다. 뚜슈 초직도 지대 전제사 되라디니 망조로 응수 편부준 교시 송유. 계급 주제 조배 뚜치 계기 룩동 눈슈 최고로 조배 조자 연린 외이. 롱아전기 착구 중업에 고죽서 서바라 랑토 퇴내 소바식 인백윤에 내 직접 수지 송시에 개진기 공둔 롭종달라 따라 띵섭 제주인. 뷰제 도배 공비기 랭게 앙탕보로 탕보로 미국다. 겐지 쪼보다 랭겐 쪼보로 미바 초바다 락당 제데 라제기 간에 티베 망와 모두 케세 두바 제데 계급 진비 망도 댐부 족지 튠레 수베 돕쇼 용조 리기 수비주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 쟁유가 간수 행진 연락 유관기 당지부 송배 수지 량등기 시주령 신기 무제 레군기 시림 당윤식 인백윤에 나랑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공된태 rāngjī lé duñ yāqbū zhū bē, zhōg dā mē bē gūshū sū gyūr dē, ngū zhē xieb shū, tōp chok bē rāngxīn dā, dāb dī rāngxīn sā mē jibarā qi rū tān dē, ngū zhē tūng gōng dē, qi zhū nyū zhōng gī kī lē chūng dē dā, qi chūng dē, kōng bē zhō xīn bē cēn zhē sā tū kī lē, jiāng dō kōng bē sō kī gōng sū, nē mī ngāng tān dē, sī jū rāngxīn gī ngū zhē xieb shū, tī bē dī lā ngā, ngū zhē bēn zhū nā lē bā chā jū yīn xī sōng yū. Zhōng gū zhōg zhūn jū nī bē, hua nēng shī dāo wān, nīng dū lō gāng kī, 닝두림베 차라갸게 양용빈키 지접수지 이 심슈 댐보다 무투 배덥체대 니바도 미리길레 왕지둔 소바조 교로 무투 구디동 교신에 되나유 안주 대윤 정부는 규직 남직 님준 지겐 계급다 뇌공 정마다 록슈지 멍시 지구 족준 소지 개공소 냠레 덤습 균교 체배 안주 표준 라제티 계급과기 미망 티베 망와야 펜버 준규 리와유 지송유 중국 두놈 제주소래 광주 레드체유 공시 등위기 수지 한위고이 직접 수지 시진핑기 로규지 겐지 코르페바다 탑주지 정구 톡다 바르숨투 덤진체 그것이 낸두난유 뒤럽사바라 레바다 뉴규 된자다 탄니기 믹세기 탑주 랑자라 시대 안주의 시진핑기 등주 공바 교용내 롭종다 라다르 제주대 직접 수지 시진핑기 둔지 송시의 개진기 공대 롭종다 라다르 띵섭 제주다 송지 덤섭 제대 토다 바르숨토 통매 섬듄다 랭게 로라 댐보로 녜바다 사뚜라 구디 동교 타종 덥주기 띵슈 균종제 제대 뇌공기 도보로 릉니기 라도 담보로 진교 인시 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 네츠 다와 듄베 체구닌게 체조 게시 지접 관계 종리리 창키 비진토 중국의 개튼 섬제나와르 페페 남미비의 총통 은다이터와 타제제나와시 리장키 남미비야니 아프리카 领土约别中国若的开清西行 최준님,主席习近平给总统钦点马塔节目那天,也和尼比尔指挖塔尼姆勒阿尔维丁斯布的东区铁特区给拆归萨巴苏就是。中国学期,南美毕业初当领土,随军在初塔尔维东瓦塔,平均调局的电不起帕,牛从塔蒙西组军,迪勒,冷农,美确人家所提供给尼姆勒丁斯布的东瓦界切的,尼边尼姆给阿尔维亚瓦托巴琴对于。 去年被南美解措所这些我团结了热烈的兄弟们天却开启全国民充满进入了他的车距的固定动画坛过了是一部全国全部系团结后大切归系送去恩代特外衣南美毕业却开中国企业在中了最速他级的学习团中国车团编织了牛从团行列德列蒙西组织所提供所南美切盘美确人家给别人定时的动画
0: 充满热烈的兄弟结果借钱的南美毕业团中国全用特区南美肉的直播的纯粹体外忙活特区的国际东区日故骑行学习送去吴正龙接着拿修学这个礼物呢被问你出抗年级原始促进的仓中制作听你不听这国年级记住毕竟土工作协议中国中央前世纪纪军于解释基础抗的总的兄弟兄弟丁学祥出做了修过马赛松懈加难语 丁学祥给退入设备参加下下了陆巨人新的重置托巴的陆巨人新的普及权威早晚年陆巨人新的普及权威当中央给确定立即那瓦的习近平给退入设备中国解决电别基础人路公别村里的屯别组织列中国协议按照铁处呢电给你给特区人新的屯宁了可瓦丁是不连巴的都谢谢切入动瓦罗布西电都动瓦松用你托巴借切托
2: 党中央给参加下下台南委各地卡团结协助的同志列管的前提确在托办参加人数让位了各地各部东各协送员丁学祥给蒙西新旧了兄弟解脱参加各个独进作用的蒙西电脑当地开启杀对人心的杂乱人心的参加重置军队啊托把切割借用给蓝水沙巴的电梯确在托办参加人数让位了跟送切把的
0: 卡卓不西特区提交军权切的各在地外了这些各多目的也不加固。两者空白了的呢，参加杀队的损修的归属切入动画的，参加杀队的扩展的，团队各个车队不都听不切的，老师的参加的西点门的空白了，细节都归的动过。没得人力的参加新旧了，女不进不得，参加北端破旧了，车队切的，村里许多的参加各多了。
2: 教师同学是年度难语丁学祥给党中央给原始本科作用了才对通知能给月经密码满足的性能抗议的原始内部托不有原始冷路我的被推过长途动画的原始力点给日化年度动画原始的小学的托他们也不七八届给原始内部准备特别力不托不切过抗议的原始村里开办年度特别动画的你这七八的
0: 前些几个月，湖南啊，山的，当地民办警察局什么，确实是没动过，热话有接送有。制作图：丁学祥给陈家埂村里七个的陈家埂巡逻村里七个光华列车参加七个托管局的村民的七个战友。丁仲礼的吴伟华、王志珍杰制作难修有。
1: 这个内裤呢，别问内裤。
3: 从队部所电信过去，年前的八镇街牌，西村列车三队空别教师同学过去三车的天，到我队别菜过年，七九了七八千一百十。三车人，来给每车三百点一百点，年冬送出了那个规制路团堂，扩展便利，来人难忙，人力多的，针对人民街街停车西村马拉，西在城内七八趟，规制人行车费西村南北卡几队盘，俺们这三队接来南卡几队盘。
1: 提醒，各级镇村南北店牌，三村开来卡级，节省七八节，尊人解决一百十。三村人，昨天他来跟三八卡三村一百的，马拉车过去，各级三八趟，三村给扩展三八的日子，再去给各库三八队盘，三村给国内三八各种所有的村一群，三村开来多批的他，来苏东区了，解决了去三村来这三队小区的他，白天空白了，确定组织扩展去一百十。
4: 나무 최진기 양당인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노장인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중앙룸디네공부에게 지능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0: 这个来过呢，别问你错。到我东北去，从来去过宁波的，你到你学这周六，一些呀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边角娘们这座的苏总路的林镇天座的速度挺松不贴，天然的也是帮过都工作才有。一些呀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边角娘们这座的边角安全，你学这几个边的。